0: 지 페베급 수인이야 소소 간인 던 조야 그래서 최최 난다 난다 딘데 슈야 망부지 단다 급가리네 마참베다 타나 그래서 베들렐 가르치 최다 슈야 기딘데 기다 룩스지네 유브르발라
1: 네지
0: 디메시네 섬서 코브디 야고 싶지리들레 이네레 다 키라 릉니게 디 최베 규르나로 양 참다 최지발라 응레 두스테브네 두균다 레롭 긍지 텔이야 소소랑 메기 소황메기 냠뇨 슈비네 세리 긍루지 최베급리야 갸직게 주스시가 되즘바다 독샤미네 샤빈은 진의 수부 때부터 2년 양 치수 세리 딘제지 사야 텔이야 심부 말로야 텔이야 편도 니젠 동안
1: 리지
0: 딘제 인도 잠바이나 삼대 인내래다 남주랑은 이게 튀균기 인간한 주 세리 최배 규립 나로리 인내래 외신 참부지 딘제 쉐야래 갸그제 타 올루글루 딘제 쉐나미는 진내 포가야 강해지 소야 타 2년 인내래 소소랑 이게 다 그랬으나 수부 때단대 인내래 겨 수구 유도 잠바이나 양 고메기 갸그부디 차야 인내래 딘제지 세레 대배 쉐야 딘제지네 최고르발
1: 리지
0: 딘제 인간한 주 튀균 소에 나로 슈고리 차와 긍루신네레 외신 참부딘데 쇼빈네 네가레스네 직네 수부데 단단이네야 치신라소 긍지테네네 키라리아 기세지 용구이도 좀바이네 디테일이 랭게스도 가레스네 추야 테리네레 외신 참부다 참단 튜브 딘데시는 규저와 있네 쇼인
1: 타라실
2: 치이지 겐착비 꼭규르타 능주 심젠 피웨 추니타 제리 추기 모자르 담타니 몽세 드미나웨 포람이 기가니 변종 진행 진리홍 별개 롱신기 센제 낭세 드미시베 리렌티지 나버니게니 모두 마주리세라 두구르 유슈

爱迪生了，该不用查过些当地，光听了两个车都没住不是。接了车东，姐姐出去了一股路。爱迪生纽约的皮皮，光给查了，光么干么怎么样没变，光给查过些给热车的，孩儿子上了去。 마감 총무에 싸우기 강부대 되서식 제압시 급디튜 아이디션키 마감 내주 투제 세두배 원지 추제라 심주 제압시 퇴원소 디니 모이스 룩진 직제기 나바 교환식이라 팅식 아이디션키 마감 내주 세지기 원지 추제식 수요바 소비 신도 가와 규르네 아이디션키 소비라 직제티리 더도 안에 렉주 제디 고외 창강 빠르투바 차구 시송부시 소변기 람산 마자단에 렉주 체규 체바타 로치기 지수 아이디션기 렉주 체배 마감 총무의 내주 세지기 추제 원수 리주 총무시 아이디션기 셈수 소변기 콩라 아고 시동 삼치 디그리 삼네 대두 퇴원수 소변기 콩라 아고 치시 나무시 디니 아이디션 콩키 사르트 체벌의 토비 용법 당부디 이부시 아이디션 콩키 무이티 마감 추제타 룩진 빠르디브제 튕기타 진중체 제수 아이디션키 양티 멍시토네 교뉴르 익닥제 사르드 제브시 아이디션 콩키 사르드 제베 나가 망루 망루 송신 무유야 신도 망부 충어시 콩기 빠라기 콩라 사르드 소저시 쭈그로 치베 르와슈네 제로 책동 기기도 튕주르 다와 숨베 체주라 아이디션 콩키 사르드 소저세와티 시즈시조이 门楼吉林土族不知 爱迪生空气 사르드所在 您就已拿了 사르드총총식타 到我出给南土 사르드清不行 사르드学교인别 开浪不知 사르드所在的族北极 사르드唐不尼 卡巴尔略具七八第一了 略具马切空气 卡巴尔结构 给吞不马切拿 打米出不一米 文讲 爱迪生气 略具切记 给的马学营养 打住突过于不知 爱迪生空气 老娃出去来的 사르드 소저네 레가 체로 죽신 유리 마고와 아이디 생키 사르드 소저 할레 웨베 사르드 나바 나소식 나오지 공키 튜냠도 사르드기 남자 십주 타바리 사르드 지도블라 로지기 지게르드 남자 십게리 슈투버시 제로 체크동 게게드주 튠줄로 아이디 생키 록준 공사 주부타 제로 체크동 게게드주 튠줄로 아이디 생 공키 게바르 콜로 사르드 나오시 제로 체크동 게게드주 튠게르 뚱가네송 아이디션 공기 다와 숨주나라 로그준 사르드 제바타 제로 체크동 게게드 튕고로 아이디션 공기 아고 치시다네 최다 팅 체크동 니게 체디 된자 이라 진콘라웨 로그준 사르드 나오시 외키 상웨 로그 참미 교제 최외 치토 공기 아디 야마송나 제타 자르베게 나제 첨부타도 제도 죽신 텅신타 뇽무소 동부타 준시 촉동락라 최다 체네 다르 공기 지르당의 생배 구입을 참여 태양구의 참여 수요부터 교제티 수요비 로그종의 참여 니니마도 등급면에 티조와미를 빠도 미비 모여난 진부지 로유 마겐타기 돔지 체벌단나 아이디션 콩기 메즈티르 민도 구입의 사르드 책동의 겸유 구주 고수 유부터 아이디션 콩니 사르드 켄식 인부마세 콩기 타도 수준기 레리 니르신 공사양 카시시 수유 공사 디달레 직니 타다 즘린 용라 년자 바로에 군주 록쇼 공사 시바티 임버지 아이디션 공로 교주 캡시급 제로 체동 국제 순주 소지류 다와 주비 체조 변라 어리 신자 시조이 아울란 주 시바 구시 부시 다와 주비 체주 서지 인기 냥의 슈웨 공무티 어리 계급 용기 까마직라 로심디 라네 메베 사드바티 이교왕 안에 냥의 슈부시

잡초를 쥐바라 객치기미 캥에 다대 튜수 김미 샹기 코송 강도 치니 몰라 볼로짝람 차직함 원주직 묘기 요장 다루 진부 김당 제지 김난기 초안이 몇자당 자와라 생이 생일 존네 치달 시에장 시에 미투베 로사르기 코체 묘주 페리 빵겐시 네 이탄 체배강 강배낭 균규 목추 지진 신인로르 아자기 몰라 추버 부추직 다유부티 탱직장 균매배 돈읍 균두치양 아메 몰라 흔히 국민민도 지 시시당토아 짜네 강주디 로산직겹 섬기기 술다와 통외 야쇼 집에 락다치 빈기기 돈읍기 롱예고르 시에바나 섬기장 전두 첨부샤르 콩양 롱예다와 종해 콩니 두지르 가부 시부유 겐식시 강도 두지치나 티가르 콩립기리 섬기기 종무르 추법부주 최로와 제바다 랑기 빵딘 몰라야르 빈기기 추바살바 견바당 지미 빵딘 징네 예고르 윤고르 지신 특히 나 로키르 규르베 동티 중시지라 추르 왠디 강조면 마당외 차식통 아자 내 원주 베트레체 균예민도 빈기기 명어로 섬기니 아마 레장 참지치와 유바다 매장 섬기라 깨져슈두 매중 보면 아마 레유 슈바다르치 정문 수미기 남규르 테다 통두 섬기 랭신도 닝지기니 두수 겹점 인비에 자라 상마 양결 시링 구린 수여장 원주 원차가식 많이 듭 매 빈기라 총배 김라 원주 직당 손바차직 야와 주주 취된버시 잼신이 자리줄이 시에네 듀듀 섬기 김기 고 제르스 세가 잠식 치와다 노부텐신기 동문무티 구습네 튀요 아마 천좀기 세부 미직배 응응습라네 교란이 부나 가르치기요 교부술리에선 다가셔다 푸총주 로사니 기바탕 집에 로사를 임배 제모르가외 추구주 시시스 메그배 니마카시에티 구네 대유보다 창라가외 기바틴주 니마테다낭 창격제 통주 구네 대유지 로사링 푸총주 클롱기 최두양 청지 튀기 빈기 룽다르 고카르 용네 항상신 아주 스비투 창통킨 기바 코나르 나외 징이지 태도 튀요 아마 아주 리샤 빈기 간에 아마 천좀기 나와양 믹다르 약부 메바신도 깨 침뷰시 니마 간에 샤워레 교란라 아마지 여바 더둔 챙기 두게 아마 천좀기 칸에 딘저스 시에갸 샘바 랩두 추과르 균네 메 감싱 리베 초도양 파르미다르 노부딘진키 남부나부 뒤통당 구동견유바다 강바르 주르드 유린 치세 차직 균배 뇌라 대두 도부차시 락바르 제툼식 켓디 아메 뒤두 세나가 랑네데 노부딘진 뇌말레 샤리도 뇌세 되부친 유약 견큐니 뇌말레 가진기 밤수 되바유 학바르도 주르드 유린티 코 신도 충도 카와르낭 노부덴진 김도 듀듀 주르드 차직 뇨로아세 아마르 슈와 팅마 팅용 푸총즈 기바 주르드 균규르 메가케 메라 주르드 균에 샵주 첩주티니 콘즈 꼼바 촌듀 달키 섬듄시 섬듄티 아메 죽투 메바르 가로아제시기 주바시 콘도 생계네 센시 나와티니 표기 쉔기 좀케마 니마 편도 라기 개익 토네 잠바다 좀바보 비준 칸네 비준 나외 점총 인체 주목부 시바 편노네 표게도 법규당 좀지 양뒤제 슈버티 류뒤버티 생계랭게 땡디리젠 퓨심바긴 리젠 저초단 저초난케니 천총라다 십시 챙겨 받는 메알라시 생계 슈덴자고

0: 你看你
1: 在日的地呢，所谓南日地。在日的地呢，在就规整些。地塘的草塘，
2: 路段的草啊，地地的草啊，草为南肉。在这趟电边，先拿出公干事，谈谈南部村生物区管理站的呢，平均农村年产量，覆盖农村土规整区别，草为南肉区别的产地里，俺里前做就修开农村里。生个林间，俺里前做就修开种植业。 俺就来咱的日式大学谈学会人工科出自中医堂感染土堂起初出自初白土，龙天区观音FM记者我记者出堂，堂内是六道卡巴托的年轻，就是阵地的珠峰云个土呢，推荐土山南土不热。三个南坡，天体作为南坡区里才难，农村老人的母体呢，是对崇明世界确定了，擦糖农。
1: 我姐姐去，实在用的东贵不太给，吃点卡子，听给他娘就说耶。农村啦，老擦糖农，我姐姐的呢，他聪明，肯定给手动车里啊，开车的没白没，顶着失败了。老姐姐，那个那做聪明的糖糖呀，主要特色又不是的，实在没些口口又口又硬糖，手动口口些，给手工特别忘给呢，实在聪明擦糖农，我姐姐就在的呢，用克难的，只用他肚皮呢，中些给套又不顶着失败了。
2: 日日日，三对科技充满用心去读书的速度当官不低呢，做的呢他，参与度当然他，他那些农民的用度当然，对面呢，实际拿落了呀，俺这用度当然在前面呢，三对充满充分的吃下边呢，当俺那做你不那样去，随着水面的那吒，伢们呢，恰当是，他看些伢俺那做学习吃下关键，那伢恰当去伢们弄着罢了。
1: 日日日，他们那些俺那做学习的这原教前面出来呀呢，才觉得的用度当前，这些季节节，他觉得不下关的呢，开心不起的下生给是多了。我那日下了，
2: 当俺那做农民实在的呢来，这用度当前，他你们几个拿落了呀，农民实在的呢，看你说怎个呢，送去跑了呀，顶着这村子难度也大，对面呢，路途给农民陪着那呀。
1: 前面那村农民实在的呢来，今年度当前，他你们几个拿落了呀？农民实在的呢，看你说怎个呢？送去跑了呀？顶着这村子难度也大，对面呢，路途给农民陪着那呀。对面当个那村，虽然俺们缺呀一年着，也没呢，才来说援助前辈村里一年来，但俺这陪着当在的呢，今年度当难节，年纪里俺这去，我就连没给不难度比呢，要不是咱有的生给这段了。
2: 徐三，
1: 但没是俺那村没人给咱这村里呀，矿里呀，水边，菜一年着，俺这一年着，农民都不得呢，没都没人会出去顶着吃的是罢了。
2: 是是，
1: 一年来到矿里呀，水边，趁些顶着些拿落呀，村子难度不穷比呢，那可得是那过些脚路太呀一年着，也没。
2: 那个男子，查个男子很久了，说没有牙贴了呀，我个男子不是生给这段了。
1: 当然是下了。俺这对白东家的半夜谈谈的心，用咱们的缺呀，对面那个男子独处去吃酒，独吃中土味，谁的半夜谈，他肯读给用咱们缺呀，其他边的要不是他要的生给这段了。
2: 徐三，
1: 但是用为是东去空隙所用缺钱，俺男子擦谈农。
2: 记录，他那些俺这些忙为是当地呢，他肯读给其他个用自己那边呢，俺其他个地摊摊个那做地铁里呀，给人扛力气用力的送给这段了。
1: 当然是下了，他矿里也抓了，给人送能行，俺那做三对科技我那水平呢，俺那也让其他个他用心学，顶着是吧？
2: 是是。
1: 他差的用咱们那呀，当能行给学习的用咱们那呀，对面呢，俺这用咱们那土味呢，是那给人过数地摊我那水平呢。
2: 也给人也不是土呀，顶着就是下这段。
1: 我那是下了，
2: 那是来塞了。那糖多呀，吃水么糖，吃糖提鲜，下菜圆角吃给当那做菜，就在用到当前。人品得差的，那来给人给菜顶着是姐姐，路途安内就要顶着给过来水平呢。他啥都聪明，吃啥子用口安内，他都不用顶着就是吧？
1: 是是了。
2: 你做一年来，让给人那些给三年的给，他聪明水一年来吃水么糖提鲜，吃糖东阳来呀，你不有对怎么？地当这我他们是没着生给这段。
1: 当然是下了。
2: 当那做吃水么啥的呢？也麻糖吃不中，提鲜吃起，他就不做姐姐随便东家进不糖。 地哪里呢？来，这个糖你就说出去给住着点不糖，他能先吃个么？ 当然说通知瞧得就不得不起谁是吧
0: 谁谁了
2: 那第一年来女厕是不不说给女不电影队怎么样呢恰水么第一年来三对冲突错哪里啊没都没认为通知听着解释第一年来没设计错为空隙的来呀三对可以冲突我们训练来差点啥子人民心忙都请不得不起下下这段
0: 谁下了
2: 他恰水么通呀第一年来三对可以冲面给呀长期拖为究竟开心起来呀就着呀他心就切不起来我们把心不一年来他让其他人给人家恰水么你这是缺呀第一年来让长期拖为年团在谈着我同事约不定这些问下了
0: Nice
2: 他等着算账明年三对可以冲面色动给梦西拖了呀差点啥子用途文章动具却我顶着这段难度完了
0: 李先生能怎么来给人家送不太上这些了但是谁用为是动机空气加快切记呢恰水木谈谈的心恰谈提名呢下次来说原作区别处理两个男子差点批准其在用途当我谈人心差在界内的绝对不切记当男子是对聪明差距在其恰用处在的人心中国聪明是在接触当男子做的你都你生意落里对就第四下期段了
2: 老王
0: 第四下期就原作期在第一呢当然就你的采客我来没给我定这些难度不穷不一呢所谓托给地摊一难着他地铁里样中国金融给他可是能充明定这给他地摊他参不定这些这些出去定这段难度完了
2: 那徐长当年我那做擦色的吕伯一年来没去过我的还将全部准备年来第三十年改变呢让其他人给地摊文的徐伯一年来让内部摩托偏不没有定这进度怎么其他人给菜人不缺乏的开心不实现这段
0: 我那日下了
2: 他提名给我这定文的徐伯一年来让记不起干日下了
0: 那
2: 我那做强俺们谈提醒呢下次说原作处理我这规则的用途当然他第一年来要学全部让其他人给你们起来我这给我不来没给我那一点样开心不起来了
0: 我那日日了
2: 当然说前俺们是学对怎么样呢那第一年来让前水门谈找我三对冲突还将给你不那样给同学是顶着起来是吧
0: 日日了
2: 那前俺们的给主持人的学员来做的那前不的谈让清点给我咱提醒前面搞到这里主不顶着进度怎么那前面行不来让我顶着起送咱民俗我一年来女厕蒙古系顶着起个月不谈让前俺们的一年来人心那说但让从所见顶着起来又不但顶着呢看见给俺这路在第一年来当然就生产了随便强安们当都不一呢让你的心嘛对吧忙着住一对当然就军度呢既然给强安们的军队人心在缺月当顶着那边呢那得看你人心给俺这的忙差别应该顶着这段
0: 多多了
2: 但心就切不了我们把这一年来杀对科技的聪明看到我这句菜的让四百毛为社会给聪明看到我这句菜的他让托育定在这上就穷下了
0: 那些人能怎么了他既然给送不到让人让做三对托了呀从那起行预备普利密码从我那恰下位呢恰地呢他扯得没被冬季起热了提名呢既然给我追续备强安我地呢他没那么给你不是这样过是吧
2: 我那人
0: 他跟他学生送死呀没被藏不落的还是学会说句缺呀给定这个空气就越不单单那做类似的不是恰算命的嘞恰干地呢出这退休给内定这些里啊，救助过是吧了？
2: 徐三，
0: 他一年来狂了呀，给人给我最难说。但随着俺们定的起落了呀，都是这些可是能要从人心应变。随着定这情况呢，恰算不赢呢。让给人给什么难落了呀？随他明着玩的难落了呀？判断起可是能俺这忙不及录用过一对怎么呢呀？提了提短给他所谓难落给俺这点菜的呢，拖长背景给长耳一难着，人们提了提短给今年十月呢，拉索龙牙给给个定这些里啊，救助过一对怎么呢？连给水地铁里啊，缺牙给蒙元铁里啊。切记难怪的还将给开心不下注意生给这段话了
2: 当然是下了
0: 但谈到我最虚别看到给二次世界的跟着记录括号的是虚别呢看到给二次世界的那米特布里亚电解三千南罗里亚路北而且日定这几音不谈他的呢女厕江边外表控诉都不是音吧但而且开卷定这几音的来电要是天南罗里亚就讲嘛二次谈对对你住去我这顶着几年来催于不及的下了军统去我那就错完了了呀预备普罗姆坦唐的心心都给我这锁定这一年来我这顶着了呀催于不及的动画了当然就我这顶呢看见给我这对白军统给设立了呀我这对白东西坦唐的心卡不多他们呢怕你说不说顶着坦他们呢其实来说催于不顶着几年不谈看见给我这设立忙不确定呢今年当然就说了呀可是呢那这顶着说呀这他 타야 틸레 티둥교 꾸싱이네레 조르테야 라소기 다 내리 중라오 년가 딘제 지체 주유부타 다 창아모르 차츠미네레 디나로레 양아체 주제디 있는 용도 따야디 개짐지임부타 카누응아체 뒤제디 중토에 세리 탄 동저 주발 기랑게 니바르투 다 춘진난체 님질이야 카누응아체 디는 다 응난주 세리나로야 제야기 체시디네 킹업줄레 마게와 딘데스나 고야기다 중명한주 디당원의 차사비는 디티에게 주시딘데 되나샬
2: 알레노스 동원에 안아줘 나스딘데 슈두 잠바이나 야 장아무 디피베 양나줘 나스 뒤제 토에게다 동제지 드미나서 조리스발
0: 지실라
2: 아 동제 소외 거리야 미터리아 딘제 나제 몽구 교유야 땅 나제 뒤제 디네레 야제 나예 심비나 다 나제 뒤제 토에게 동제딘데 질이야 문제난 저거도 안
0: 지실라
2: 다디 이네레 지베탄 슈노 로중기 미초원의 셰비나 양아제 뒤제 토에게 동제 등주이나 양칸뇽아제 둘린 집에 탑람조 딘데 차주도 안 당아제 뒤베기 동제 망치외 난기 아제 뒤제 이네레 갸제 게네 죽지 바임바타 다카지리나 갸제 죽섬 예싱구이 다도 닥제 령은 바시비나 단다 수신 단다 종야 당나 주베 차차제 주위는 넘규 다 지게네 슈는 나이차스 슈르발
0: 지지라
2: 도체릭 둔즈 테 이네레 창매 나로리아 당아제 뒤제디 갸제 추영아 내니슈 쨍아 잠승구유 딘제 제시샬 당아제 뒤제 토에 동제 딘제 동야디 망차비나 야 미수 뷰가제 뒤제디 망차야 단다는 시 아제 괴고 디네레 지체 조에 맞제 균된기 다키랑기 르뷰 지체 디네레 야 갸부차야다 딘제 기년가 슈첨부 유제시샬
0: 네셀 당아제 뒤즈마이는 한한 소에 나로키 초아 유즈 메즈타 테웨 있는 다 메카세 문에 차샤비는 양 아무디 세비는 초아디네 레키브 조베 나와딘데 두세 소녀 여발
2: 문에제
0: 네레다 콘리아 논 좀 라키랑게 모트 체베 체진딘 젤리아 뜨드 잠바이는 머신 아르지디 나난 주 소에 나로리아 메도 미로 다 메네 슈네 미도 야메네 고고 슈크 쳔부 지리데레 이네 레키랑게 디 베주 체제 망 차부단 수부 나로리아 마 땅체디 망부 체비는 아니 키랑게 디 탄다 긴지 텔라 테웨 야양 체신리아 니부 슈누루 총소문에 차샤비는 고슈 조업샤비는야 콜로닝 짐디데 쉐야 테레 꼿치르발
2: 리리리
0: 제치디 마양안안 주미 망부지게 양 고슈 컨데스 마 카므르탄 고레스타 디티엘이카 카레스나 심제 망부스 능구 요르바
2: 슈잔
0: 제 인두자 바이나다 안안 주 튀균네 다 디티엘이 사제 디는다 체탄 최신난제 소소 체전부스 나면 진내야 세리 심보야 롱주 치투부타 니내야 소소 수부 체신이나다 야멘디다

생남 서 기린 기감 숨지 계산에 돌리 채나 제디슈베낭 퇴차사 슈추수 기린 리첸 총지 탄측근 슈겐 양친기 리첸 티르십시 친구낭킨 깨준나다 포상 등들라가 서슈

0: 올해 경기 유림 시불 냠제 체내 총소 유남 척딥타 상총 직두 균지 정콩 천년 탁주 제기 호지 시부 남수 유남 낭다 체내 전종 규기 링의 유고 체고래 총회 초회 기니 대다 뇌미 젠키 천년 도루타 커숨 균지 록튼 탁주 제체입시 남초 전종 규기 딜레 토담디니에게 존예와 쉼바 도지에 모두 제발싱나 인달 쇼베 추즈게 단체가 레드번 십슈 스지 수종네 촌장타 강탐토 케니 장시 제발 중유 도지 진중 규응아웨 제수 침부 통급 깔레게 린두 님기두 지 좀미묘앙네 사괴발 대달시샤
1: 제중 규기 겐캄 코리우 균퇴 레수 침바타 링네 유고르키 레남 첸덴타 뷔제 토르 침바타 쳄지 제종 규기 랑의 비계기 동의나 시축디 레네 산의 젠키 세경 람수 협대 당네 장제 레네타 디송기 레네 니셴베 레네소 탑조 당부 레네수 뭔라 콘도 규기 망조 뒤디 겐캄 송경타 조종기 중제 망초의 대자를 교활체네 겐캄 송경타 링네 유고르 비계 망조 레동제 튠주로 니게 용활체유 둠제 제버싱나 니동쟁아로로 남조 제종 규기 태가라람 yana xian ju ji to ne zhuo ban ga dong ta zhen lai yong ba guo ru qing ga dong zhen pe ru gui ji qie yu wen qie suo ge duo din suo yin ta zhe cuo mo ru song yong qie ne chong zu chu bu cha guan ni ren zhong kham ta mi xi dun yan ne qie bie bei zun yak xiu xi ri suo di ya bu song wei ci di ji suo ya bu song wa tang ni su mi ji jin kham to dan ba duo ji la mi san ne ti ge zhuo wei tu mong qi sim dun xie xia
0: Central Linkie, Kong Lang Anna Chui Sen Chubu Dini, Nam Chui Zin Chiong Kyu Ki Kien Kham Sung Chiong Tha Chok Bia Bu Bar Nyam Thu, Pi Kye Chou War Gun Di Tang Wai Gwar Ki, Chin Zom Gwa Chui Thu. Nam Chui Yak Bu Sung Wa Ni Di Ki Dian Bia Chou War Ji Zhe Yak Bu Chie Bu Sik Ri, Ji Kui Bu Ti Ri. Yang Thak Bia Si Tuen Lia Ji Ki Da Wa Sa Dian Zu Bu Tan Lak Dar Chie Ne, Ji Zuo Ring Lu Ting Rap Jien Ki Pen Chiong Sarpa Zu Chung Hu Da Chi Gui.
1: Sengalengi, Xiamlun Namba Tsui Mu Tui Che, Long Azen Jubshibe Pyo Ki Gekab Gienkam Shibe Tosa Zogdui Gor Ki Ngui Zhi, Gwa Jui Tu, Kangchong Sado Ngonjang Kyo Ki Gien Shi Kuba Shikse Nang Yoba Shu.
0: Lase Luri Chengri Mu Chi Ngonjang Par Khyamne, Chang Zadang Tu Jiga Ruiwe Sokja Par Thang. Long Long Tu Shuwe Yelong Zangbune Satu Zitun Chongsip Ki Kangsar, Zazi Shinki Tishim Tu Shinyu. Long Achen Jubshibe Chuntho Pyoegi Gekabgi Gienkam Shibegi Tosa Zogdugi Mikzele Tambol Midi Zhonghua Mima Jitun Gekabgi Chobu Satu Gienkam Songyong Jirim Tengyu Nienbu Chene Pyoe Rangyong Jiongi Gekabgi Gienkam Shibegi Tosa Zogdug Suyi Dundi Saja Ngata Mala Jikta Chaju Chimpu Chuk Tumjin Chesir Chene Satu Tengwe Ta Tumba Ta Pyoegi Mikse Keju Denbe Jangdo Pigegi Nambul 月月不是龙啊前九十别人培育健康西别组用去困得表了颠不他偏着我是退不退育结局给健康西别给托萨组队给偏着接报前着连文吧组队给密切卡松就索给给车呢卡你是自己给用给顿车头列不样样呢给用给参用出借列列不月不提车呢卡古 개용기 앙탕불 리뷰 죽도 편제기 죽도 된장기 가장 10주 19년에 죽주 립게 발 토르 친디 계급기 깽캄 시베기 토서 죽도기 자주 침부주 초용내 리뚝 중화 탄지 편제양 월세 퇴부 퇴유 남파 야타바타 서시 뒤타바 추모 탄자 미심 퇴부제기 깽캄 찰구 비리 사투 서시 침볼 외신유
1: 장도 시덴도 체네 긴캄기 멍시덴도 당와 예동 제직로로 소리 칭리 우주로 레다 비고 추바리 푀기 롱슝 퀴투 시균젠기 긴캄 송교타 조진기 천지 링신기 레다 통마티 파사 기주 조강 도체네 셰르눔 니수 제르 니게 잠싱유 롱예나 리룽 오장기 겐바타 로주이나 김시 응원장젠도 규루에 삼괴 실수 조진바츠 레규투 자와총네 니리 댄종기 신주 나수 레라 쉬와리 니르싱 오장 딥주 레라 쉬웨 리롱키 나바 사르장 도 쿄루 롱에링 ཁོ རེ ཆེ རེ ངོ ཅུ རེ ལེ རེ རིམ ཅེ

0: 퓨리 빈달행게 타 점니 사조 카드 쇼베 벽에 농진 생행게 공함상 나리 진조종바 치린 주머니 디링기니 세나 키남베 냠토 비규니 살펴봐 나완 텐지라타 저시 제불안 능이지 비외 저법 생교로 고주토 총습 탈퇴 동호의 특수기 튜럽 사베 신비 냠상을 시바티에 생행게 총습 탈퇴 동호의 특수 락달 체유니 단주양기 뜸비 특수 개진시타 지소 진루기 팅럽 진기 돔딘 계급 균용의 조준 치비 노주기 냉겐 개진시기나 튜럽 사베 신숨 내든기 지 진세 시간이 니외 료시진 시즈 총기 땡기 종 흉지샹 木虫族堂三乡科建虫族当之不疑然用中登位堂四兄弟及九十九之堂比如唐土连年重视足用其用命年特别驱动端的然所虽三年以天天天来了地年重名恩马永不老日连马爹玩攀援穷游日恩马亚天界年十个次虫的电影中兄弟乡木虫族党支部书记听众来接送别感谢提及三难的
1: 康中沙洲书记书内比写字虫的丁杰总穷子向木虫族的南西帕克这当期为村镇人不堂部内书内有不堂中不堂加卡尔内部尔孙吉孙镇书内有让虫族的初级家庭文来密协同协调也谈不堂让向内帕达公立集中堂让丁杰总内帕达公立军区统计总约八堂，让重组天长加大休闲一堂，每张出街休闲个怎么样？天长当月每张休闲费，成为让重组呢新出来了点呢，做几个月，当当几个月，开张点比五折五，票让中中个土股加九五，让重组南半呢，还将执行单独比重组食堂，树林呢黑马来日久个肯定过约八堂，长远呢让重组。等不及新工具重组就行了。他重组那么七下八人呢，我们去年他把七下八人，他胸那么脱了七下八人，当当，结果给各地我了七下八人呢，胸那么加七星，苦肉嘴巴，重组，调岗执行，各家退吧。这重组能把最后情况呢，当当结果给各地人不同，人力重组当地不行了呢，当当结果不了，突击去就就赢了。主力用中苦了，小朋友他操完马与紧张呢，连续没呢，接怎么谈？天明给没呢，送怎么连续投入？罗瑞用个七小朋友去送就输了，作用给是。
2: 啊嘞，俺队长了，规定个在治疗么了？
1: 队长了，规定七小朋友，你懂？你这送了啦，天长日了过么？你懂当？每日过么？接接怎么天天去过呢？去接着怎么过些经验了？今天你懂？你去做西部了，七小朋友呢？天长了过么？식동십계당미장지고르십계동주점거지다다주목종주기당전중원의제형말은당연기지구비원기니망자기치도내가지구벌레랑당당계급기겹조흉지오랑종주당연시킨원의제형말은다계도유바시바당등기거진유바시바등기반주폐제라도낭유바시바제기天天给困难有了，当然是跟我们小孩不打，岁岁投缘的呢，当到结果比，其实物质就好了哒，大家创作了，来给拖了呢，给拖了哒，你为了保庇工作也嘛，岁岁那么行了。
2: 啊，你都设计？
1: 你当主管了，小孩让创作呢，我们的
2: 创作人别忘了，
1: 我们的创作人比新主比起来，你们来看看，提拔行了。
2: 啊，
1: 起来你们，听你懂。你这送了呢，让种种进个七八百吨虫子去。你懂你去这些了呢，我的西林当这做。你懂你这你了呢，我的西林当这做。你懂你这送了呢，我的西林当这做。他吃个土没有不了钱了的。新送给来的普通吃个，你懂你这批菜落来有了。
2: 啊，
1: 他人家我的小伙子，技术吃些不了的呢，人家给，当月。你的一年才去了，忙着帮助偏见一年才下班才下来，人一来结束来给多了，什么就大行了，现在有了。
2: 好了，
1: rang chong zhe ge chuli zhen zhong ku ge yogo denya zhu ne rang chong zhe ge jia jin mang zao la yung pa pan nian tie la cha cha bu zhang ni dong ni zhe song lo la cha cha chi jia la zu dang ni dong ni zhe xi lo la cha chi jia la zu chong si le qin ji rang chong zhe dang ji bu jin men la cha bu zhang rang chong zhe ge tuan le ban zhou tie la chuli zhen zhong ku dang ti xin ge rang chong zhe ge tuan le xian ge 다 오자면 반주 폐지해 불러 채셔 버렸나 뉴욕 전부 열어

0: 차과 시비 지랑차 뒤네 뒤네 탈게 탕 연감 탈게 링네 탈게 전주 탈게 신대민의 탈게 제기 탈게가 그디 땅어 탕 멍시 지구 시지진기 추체 토로 동규 탕 집에 셰슈 찬용진기 추체 토로 동규제 조네 토 송디 뒤짐 진신기 채식된 마 탕 총습 탈게니 장계기 총기탕 총습기 개발탕 총습 피계 돈용민부타 미당외 내듀엔 사회차내 탕주치 통인탕 조유지 지루니의 돈자미 인슈특숭로 시즈총기 띵기종기 살샹 코진 총수로 총습 죽주인기 남찬 락다당내 남찬 대낭 총주 멍시 지구 죽주인탕 깽캄라소 추코드 내차 신의 지체 뉴럽지의 공수 또 유배 남탄카라 십시지는 체스머리 시즈총기 딩기종 살샹 코르진 총주 바상 치리나기
1: 살샹 코르진 총주의 다둔의 총주는 체신나 교회 미장 십지 숨주소로 디나는 자기도 당유 미장 숨주 수용하다 네 다다주 총주는 체신나 서신무 직동자미 니규 잡지 되는 인데 다소 총전 자기는 지단 이게 다 신조 냠세지 총전시 건데지 다 총전 인데 평군 조리 인데 자기는 다소 지장기 알레 용법다 디신 인데 자기는 다 독례다 신례 돈이 이제 용법지 다 다소 총전 자기는 냠데 반조기 냠례 그 룩 소자 냠례 필링만 냠례 소자 그런지 되는지 요스 디불에 자기는 니도 잠이 줄군이 인데 냠례 간디 녀 냠례 간디 녀위 줄임 나는 자기는 진리 사회는 만족이 염리 강한 인연이 만족을 용보도 마선나 레미다 만족이 인다 강아 대진시 만족 강아 시 김제 거기 됐으나 지 사회는 대주인의 사회는 다 조인다 종족으로 염리 강 만일 공라 사회는 루지 니구제피 좀 여다 타진사 염리 강한 인연이 줄래 루지 듄게 강제 교용 거르주도 대인의 부분이 사회는 루지 듄게 거르주도 뭐히 골라 사회는 만자라 만유기 돌아 사회는 변유 레미 전제 다 인다 체크는 디분이 룩지 줍히듯이 강제 안유 돌로 벨 벨이 된제지다 디니 인다 망자게 체크는 뒤뒤 룰레 동게 체크는 룩 니휴 숨주 디니 양 랭강업주 죽주 된데 룰레 도고 다 딩산 체크는 콘데로 도가면 지다 냠리 강게 룩지 뒤응기 직체서 뭐다 냠리 강이 보리 체크는 망자라 벨이도 마선 레미지다 다 디부게 레가 징게 보리 체크는 지단 체크는 만조니 컵 야구 뒤서 이나데 대행기 강제 가나스나 맨데비 뒤서라 매주 시 총주 구직다 당유 텐데기 제선으로 망조라 강강강집니다. 디인디즘마다 로직이 불어차기나 제부상도 마소나 냠리 강대로 티 갤럭즘스기. 다 티 갤럭즘니 분이차기나 망조라 곱셔잡이들 거기에서나 만족이 건집지죠. 만족 소수 가서 보나 만족이 디분에차기나 고무 죽동라 고무 죽지지 강제 마틴데지 저기 있어. 디분차기나 김장라 토아이틀에차기나 로직 불어차기나 고무 티 숨다 듄동 Tini jindan chanyumki tiirwa chimzanja gusu nyungala chayxana logic bula chayxana gomu sumdong yedya o tindrake kanji mangza luma yongba yonggui dila mangza ki chayxana tata lungyamli khan zuni tabarala chayxana mangza ki jidangi chayxana gusu tama suna kyoyoma loo chayla surashi ina da chongzui muda mutyu ni kanji nyamli khan di likye dojegi samla yodi dazun yinda di nipula chayxana tabjui tama suna chik chayxana dazun yinda di chongzui bula chayxana num zendo sotada 대신 잠발에는 소자 바길에는 된데 소자 대신기 강제다 교형을 자기한다 두다 된데길에는 소자 대진이 덮주이디라 닌사기나 지당 숨점지 루시다 번지 대지진에 디부를 제나 체력이 돈이야 덮주지 종주의 교형이 반조 폐지도 대진이 지다 닌사기나 다주인다 자기나 보동기 두고 제일 하든지 그 대진이라 만족도도 용보 용지지다 디니 인데 다도 디부르 차기나 다 지당의 치정 용법이 싸게 불에 차기나 아니 치료기 망자 교용라 늑주 제성으로 망자기 빠조 폐지다 망자기 강제 디부라는 무마 용법 소위 디부라 다소 인데 뉴에다 마도 레멜디라 로지 디니 도자미 니즈비 로부르 차기나 동주 교용라 차기나 협상 고모 치숨질 하좀 망자로 마 된조지 디 맞에 다 동주 인데 다도 동주 차기나 동주기 교용기 미리 찬용 용법 차기나 고모 튕니다 둔돈 학습 생기
2: 아 미리 찬용 용법
1: 튕니다 둔돈 미리 어 로직 대대 강제 시에디 직내 자기한 다로 동주 땅 주부기 내직이 누바당

0: 망조 주의 차오르기 돈이 다 야결지 내리고 올라 다 종준 자기나 만유 이나디 지용 강지 돌아 자기나 뱀에서 그 종준 뉴버된 데지 통해서 바로 시장을 아볼 조건 게 구자 자기다 되는 이제 종주 부르 레네 매발라 레네 된데 그리지 어딘데 지 다 다소 이제 종주 불러 자기나 다 남자한테 팬을 헤매로 된다 지 자기나 다 남자한테 죽준 제원이 총리 다 망자기 지당 전 취도기 내줄에 자기는 팀버레리라 추가라리다 되는 이제 자기나 성숑기 인데 디부르 자기는 마루르 자기는 답데 디규응게 게다 두루이마 다 성숑 마루 디긴 지 절 니 숨바르 자기는 다 종주 코류 디부르 자기는 겐감기 정죽다 인데 대신기 짜다 딘디답이 디니 인데 다 디부르 자기는 다 디니 인데 개답 됐으나 다도 종주 부르 자기는 우리시 다 방기 몬디디 숨점지기 안약 존재 디니 다 종주 인데 디부르 대동티 지어블 인데 디 맞아 인데 하나 올레네서다 지다 필링만 냠레 칸도 다 직장 자기는 룩녀 얘기 고모 그 룩 강제다 가장 디 제대락 좀지 된대진 요예이다 디니다서는 룩이 생자 소지 있는데 온다 소리도 마찬가지 근데 좀네 디 책에는 다 다주 그진 통주 효용이 망자게 폐지 돌아 편의도 마찬가지 레멘팅 땅 주부기 책에는 니도자미 니휴접히 남란디 보라 책에는 다주 통주 구직이 내직이 누바 책에는 다 직당이 많이 지적이 돌아서잖아. 다도 종조랑이 장바줄라. 장바랑 문희 돌아 하나잖아. 망조라 니라 니제 숨주대디 최상 고모 티 숨주점지 망자기 무마 반여다 인데 곱셔 된대 진짜. 다 인데 득제 되래 사잖아. 다도 종조 사잖아. 멜리인데 상주이 주상무 니라 사잖아. 득제기 돌아서잖아. 돌아 채원이 디니 인데 지망하게 저기 두고 채워지. 디니 냠레 강도 여산이지. 디니 인데 가르스나 다주 인데 코류기 인데 송조기니 볼데 차잖아. 추작적이 수제군이지. 대제니 인데 노루 인데 직다. 디니 인데 냠레 강도 센자 소지기 두고 차산지. 대제니 직소. 다 디부는 차잖아. 다 인데 다주 종도 차잖아. 냠레 강기 서신 무 자락도지기라 차잖아. 무 자기 인데 제망하기 인데 대제니 돌아다 제망하기 달로 인당하기 마시고 팅에기다 묘자기다 대진이 재산고는 들에 표주다 다 뒤적에는 응마적에는 미즐레스 뭐 라제드고 다다 강지 라제드마고 소소로 주 용보 용이 된대기 강지 베니지도 자기는 다도 그진 총도로 자기는 다 지기니 자기는 체력단 준비 인다 신뢰 리불에 자기는 다도 투제 대진이 더둥 뒤 맞이 더는 다도 총도란 게 집이 반조 용법니 무주니 뇌니 다 지당 총도 대매기 총도 교용기 망조기 신가대진 자산 뜹주어지다 니 자기는 대진이 누르 종주 신가대진다 뒤쳐야 되지는 망자 대진이 알리 있는데 용법을 노조가 된다 이게 강제 다 셈시고 두지에 돌아 자기는 디니 인데 자기는 안위 뒤불에 자기는 다도 그리진 종주 대응을 하고 비고니 다 지당 자기는 안 미래 찬용 용법이 다 지당 티숨 된다 이래 파위 다 다도 누구에다 맞서는 되지
1: 생생게 공도행게기 센트바티니 살규바 나원딘지라타 저시게블라 넘니기 비웨 저법생규루 고주토 총셉타게 동웨 터취기 튜럽사베 싱베 냠상을 시바티리 내첸조종바탄 좀지바 칠린조문에 텐게낸간 죄니첸센나발 터지나 슈그인 나나소지메니첸나 양겨지요 텐게 구슈난고

0: Zamling Sajakal Shukbe Boga Lungjin Lisengi Sengalengi. Lengi Kungamsa. Dan Kiranga Sensin Beli Sendi Yimbina, Bönjong Lungjin Yin Tin Likungki, Shijok Boga Lungjin Lisen, Sajakang Sayagi Jungdam Lisendi. Nga Lungjin Jungba, Darga Yambi. Diring Sajakang Sayag Jungdam Lisendi Tol Yimbina, Bola Mangzu Jujur Chewe Jigi, Gabu Yi Gurgi Pu Nangshin Jigda, Sensi Samsi Nangshin Yimbe, 中国扎金森中西空道给中国等局势森中的刘家坦白的规制区域森中的银币呢中国那边的中国不是那安当罗万中的藏不当记录接东国的东西顿松罗了呀中国等局一局措穷给不一了呀一局接差别接了银币呢本中民满不准抗呢把听当不的把的不切接不准接不起的下但中国等局给刘家坦白能端的我是满满虚空了呀 年里呀，俺那中间多少了呀？中国等局给留国际国库办那段了呀？几阵区别那等这事的下，可是中国等局给留国际国库办那了，因不因呢？宋江个朱仓西个呀，马家个亲呢？恁对了呀，马听么你给不着的嘞？马听么你个了，怕你穷不着死？因来嘞，孙立当顾大嫂控制，恁我们县长的县保的你总看那了呢破解。 梁山里呀，接住了呀，用不到，可都接不上。孙立个宋江里呀，若不接接，说说的朱仓西个，这才几个乱听有困难呢，几个几个记住应呗，这我得表姐打呢。朱仓西个呀，马若这个，前边亏钱接，朱仓西个巧姐姐，宋江给马本杨雄，俺们孙伯孙女，朱仓西个姐姐，尊重拿了就账。
1: 朱仓西街孙丽丽呀，以前请不起他这个药的。第一首歌，马家队长吧，那宋江个妹妹出席了歌呢。朱仓西街呀，帮助起队长吧。朱仓西街确实呢，妹妹看戏了歌子。宋江的马家个云队长吧，孙丽的顾大嫂忽然做，但朱仓西街拿了待遇账，控制西街拿了俩门忙个妹妹给不得端着。朱仓西街。 尊重那老旧香蕉的梁山给不对的给尊重那老呢了，控制宋江的其他兄弟姐姐朱仓西的那妹妹的给叛逆大白马在离开的胡仓西的亲戚，没事大姐的军人超重级别管不到，许差不意思，但这里的学过那就跟着穷员们没得这么学过意思。
0: 家婆家里婆土我送来，中国拆迁怎种西亚去？穷我等句西去怎去的？滚去念王古北，古古记。大个不对账吧？那宋江控制朱仓西个多呢？宋江。 朱仓西个从前那老了，带药的是，工资现在的这个，那大家说是，买几米，那穷边这不的个，邻居学会带药的是，孙伯孙家个米，西边那边自己的，控制西个那破香蕉个，大，要我等着，我别老是药的是，等到，日落的巴郎，拉萨巴的长个太阳嘛的是。 宋江搞不起来，全部的是。人家印度咱们宋江该干的事，有的是呢。罗胖不吉利呀，包括乱听与塞不得知名度，都是给这些个些个乌克兰大姐带队咱们密集个，那龙国那部离开个胡仓西个呀，没接不到胡仓给那民国了，真必须个用个时间，年上修的是。这些队咱们宋江个，加上胡仓国大修个，用他不的了，等到塞出年幺二百。
2: 第四个单不的，控制西格没这样当呀的，穷人干的嘞，都是给他写的药的。对对，龙哥拿过的水果呀，长来连你姐姐结巴呀，得了你姐姐小姐，宋江跟段丽呀，杨姐、顾秀克，吃着都是长的干的写药的是呢。朱龙孙娘阿姨，朱表是你的，你谁？胡成是你的表亲属，要请胡是你的能参谋了，长大三茬，我得请啊，姐姐年三十个药米。
0: 都是给他写的，咱们宋江的，
2: 叫来朱龙三吧。没想到还躺下，一年来地面被没想到的给
1: 근데 세바 두스크네 게스트들 좀 봐. 롱고 나고 니에 때리 슈즈 참로 세기 세기 호상시가 쳔비 드드 좀 봐. 속상매 주저디게 주부야 타바 담제 티욤바다 니니 투주 제산니 주부야 코야 때리 슈듬 찌리야 세비 이내레 로팜 찌리야 호정스니디 뻬친수 간다 호상시게 미지에 말해봐 참로 세사 두스크데 시드 좀 봐. 송장게 미큐라 호상시가야 수단종 디니엘이야 호정게 발란다 참부딘 제제 곱다 슈가 욤비디 그래 신세리 이내레 그래니 칼마니엠 제제 랑삼제니 코엔능미 삼세베디 막던 고돔리야 진주 마제브리 기대든데 제고야 가림바 두스크데 네 돈 냄버제 디디 좀바 리크게 가상코 콘조난 거 점디 따네 주저라 대샤단제 세가 욤디 주저랑 같이 네 녀지메 이내레 단다 주저랑 거 콘조야 척신지기 주저란다 코오마 단다 찬스 게메바 메주저다 파르겔야 심구지고야 가려오래 두스크데 시에요레스 숨장게 자글란 키르칸 주문 좀 마시시 나 뻬미디다 찬스 견뎌시다 가봐요레 니에틴데 지고야 고베디 신다지 딜레 도나 큐레 숨보 시미온 교 미크제지지요 두스크데 예츠디 좀 빨리 그게 능규림 구딘데 수지그레 니에 통제 세샤 두스크데 랭게브리스 숨장게 미큐레 니에 막도는 까고네 게자 기체고야르스 두딜레 다리기 먹든 나로리아 큐레 쭈룽다 주변세베 제지샤장 양수당고 지마 까고네 게베직 준비이나 두스크데 큰 시험이다 두스크데 시두잠바 롱고나고 게미지기지기 하하하하 나 제지머주네 랑랑강샤제 미세규중자 너부카스 두스크데 시에요리스 먹주권돈바 우슈주게 미초지 치제 디게 어느 조상시가 송장리야 뜻이들에게 추장자가 용버리스 디네 송장다 우용군인에게 조상시게 코리우리아 윤교게 종조 창물로 자민소야게 주도 지도장바 시슈게 가르시게 요레스나 아주 고나니 니쿠그 메세기레 샘바상고 유베 메요리 배차샤나 예부중리 스니디 잠심 침부 유베다 수단된베 미지리 미시엘라야 랑가 미디야다 덴부딘도 지니엘라야 로결 지니엘리 미디제가야 노비기에는 용구마리 두스크대 시에드 송장게 권이 아니 시슈리야 보디 체가 담버리스 데즈 망고공리야 시슈게 보디 티용버리스 보디가 송장다 우슈줄이야 구츠 제차도 잠바 송장게 보데야 고진 육치지 때니 가르시에 열에서나 보라키랑 몰대제 샤비이마도 지 케나조 종수 대윤교가 미창물로 짬이 속어야르스도 이내레 키랑 미자치기 지법이하고 유부대 대제 케나조 종조 윤교기 미신다디게 구양담비 두스게데 시드 잠바 보 중리게 뻬무 살아주니 차체요레스 양송장게 님가셰링가 뚜뚜바 디쿠그 메세초야 네스테브 메비시다 존스 타탄다 조상시가 초렌제 키나즈 종데야 노브게니 메브스차 제잔 키나즈 종즈 템퍼레리리야 샘그 츠치츠치리야 젠보추추 스레디기 두스그데 시에서도 잠바 예부 중리게 존교기 미디게리야 Dragon Dengi Gibris. Dil Hamag Trusan Shige, Duril Hamadige, Topche Gibje, Colonel Lubris. Pungshio Sumgi Magwan Tigelia, Sirmuta, Kunorki, Chagatebris. Palanta Relu, Tati, Lasobutige, and a reading Karsong Kotilia, Dendria Jebris. Trusan Shige, Linsabe Jelia, Duri, Bo, Numbum, Dige, Lensulin Rabris. 송장 갑시다 좀 리스 디네 군진 시촌 디게게 먹부게 턴다틱 리스 순리다 순신 셰전 셰보 조윤 조른 유호 구다사 콘주 디게 군진 사바카지 네 내산 순리야 넘베 좀 리스 포고 듬부 디게 네 조가나네 깨부 붙임 리스 순리 콘주 소순 난기 자라 디게 더부 겸니 딸게네 아자 유엘 속베 능미 견슈디게다 님도 엄먹풍기 풍신다 챕지리야 안리딘 카르톤리야 침브리스 급드드 잠바 종주디 유미 창물로게 겜보교르 쇼브치제 뻬티미 심부도즈 빠니 짜시베
0: ane marnila sokpa kieni, langali yoni, tokchichi shubita dhani, langshan sulingi mabunliya pepki shugu yoris. Sungjang da mabundige ge, ane dujigli ta shun, pungru sumlu gu, duyundige di gabu kibu cheche, bobo chenpa cheche rugu yorla, shugondro nye dige ge, ane dujigliya, gege tebe, xie dengi dengi, langshan sulingliya lo rugu yoris. Tanda de nyangaliya, jekun siriyang, desam yin, langshan pa ni, jekui peba min, senshi jenam, penchun duro na, langshan pa yi, jekshu yer tuido, shima minge zami donwe chi, gomgar chokchum lang shukbar te, mangni shime zibe shine tang, shingchung nyamchung uibung namgini, langshan pa wu gyosu gawai lang, gumbu shichen nyele gyobe chi, pa wu namgi dinzin larki chang, hu cheng li yin ni dang ma tun be, zhu chang xi di zhong mi chik bu lu, su ling gyong xi xie be tan ju la, zhu ri ngu zai tam che xian la xior, liang shen tok bai nun xi xie be tar, di wei ma wei mi dang chuk so la. Din zhe zhi yo res. Da xiam gu dun da di ka nyi li gu zhe xie yin si. Jia la xiok zai zhen li yin di nda gai mei zhe, na li ya ma ga sui cui du zang ba, ni so su xi ge na lan zui de zhe qi lon zhu gu yo ma res. Mi yangsa tangje zhu chan shige ne zu guang nian qi nye tengi yo res. Zhu chan shige sung jang ge torba ha khu du zamba ngam zha da ga zho nyam do ki yin yo res. Gap du du zamba shi chen je ya yon je. Da ngan zu zhou ge zho kyung be mi shi chung ngab chi chi je zhu chan shige ne zu zhi shib je ga le su che je nye san shu zang li yin ge. Zhewa tsup tsup je je du xin li ya shige guo qi ri ju ni jang sam lue che du zamba. Zodiongba ya dendri shubiris. Li yin susu yinbi na rea qab jige lakwa gil da ni qilu li ya zodiongba suga yonbiris. Zodiongba da ni bub dine zodiongba shige chomji na lo li ya dendri shu ni jengu de der shubiris. Di chi li ya yikca qab debiris. Sham li ya zun rea gondong ba da kusun dragun ka she rinpa je che debiris. Genze uwa li ya zun sun qob da zun sun wa mungu chi de de yoris. Li yin ge ane kuishib ki chakya che che du zamba somjing dunri ya lanche de du zamba zogyongbay karishasa na zhu chan shi ge di lanshan suling ge torchum chebe ne chu di kanche re duskde ge che du zamba li ying ge nga ya zhu buyao gan da geb che kuyon da te zang bongu yom di me che kankbay na lo de ya ma do chi li ya zhu ya ma jung zang ne chu kanche yi me ha se wo go ma jung duskde len ge waris zogyongbay gyora gek zin ma shi shi zhu chan shi ge Nyi shu jor se li ya, kyo re lenshan su lingi chakpa da ngen zhi je je. Khonzo da nyam do, zhu chan shi ge dor xia. Tondo kha san kyo re lenshan su lingi mi zan ne, da ga jia da, xie lu, chan, tar gu, sing yu la sok bai, lin zan, deng gu ji tu gu ri bai. Dus ke de xie du zan ba li yin ge, gui bu chim lu xin ye chi son zan, khonzo la gu ne, jia la lin ga wa nu re. Dus ke de len ge bu ris, zo jiong bai, kyo re xie ba, nga yi chi ge mi du, zhou si xiong li ya, gyo yu da. Tongxi ra zhu che ga zhu ghi. Tuzhi de xie ni, zun sung ge dan je, li yin li ya lak cha ge zi tu zamba, zhou si xiong li ya, din xie che ga, chi gu ri xie ni, ga dan bada ga, zun ren gong dong bada, gu sung zha gong ge, li yin ta guay dam, zho jiong bada xion ni, en mi di ge ge, gor jen zhu zhu chi tu zamba, yang zho jiong bai, gar xie ge yo re se na, zun yin du xin si nye ki mi di su zhe. Tuzhi de ge zhi tu zamba du xin ge, lan nga yin, tuzhi de len ge bu res, zho jiong bai, Nyin shu na lo li ya, kyu re mi ye zhi xia, kyu re nyam do chok ri, jie zang, kwa le lak cha gyib shi. Tuz ke de xie ni, cang mu lo xie ge ne tuan bar is. Li yin da du xing sim je, li san xie ge ne, xer kya yun du zang ba, le war sum ju lak zi chi, xin ce du zang ba, nak zi ki ne, sung jang da, lin chung hua rung, yang xiong, shi xiu, la suak ba, mi cho chi de yuan je, lang ka ka ka bar is. Lin chung ge, Lengshan Tsulingi Pogui Dike De Zomdei Yu. Duske De Ge Ge Du Zamba, Zogyongba Khorda Jeb Dike Khabdi Choma Nui Zang, Li Yin Da Du Xin De Yuksha Je, Sosu Songo Gangdu Ji Je, Boyo Chimbiris. Sung Jiang Ge Khonzo Desha Tang Ru Chubiris. Pe Zizi Desha Tang Tse Du Zamba, Ani Desha Tongye Tsu Lo Yong Je. Nganzu Khonzo Jisim Lo Che Na, Zogyongba Kho Sui Tak Chu Yin De Le, Kho Kaba Pyo Me, Hama Gu Je Ni Ma Ju. Tuzhik de xie beris. Dine li yin da du xin ane dam shakwe takpa zhuyo ne miri raya dariri zhe beris. Sung jang ge, bun xin ki rang,
1: 퍼즈링가 랭젠 소링리야 유진난가 페비네 근제도 도스크데 게츠드 잠바 링게 텐테 진이가 말이 조정보디 세가 존에 키란스르지마도 나다 저오메
0: 도스크데 랭게브레스
1: 송장게 게미게기 제기 키라 팀자야 레비이나 텐테 제시에서 아유 난주 드네 침베 제리야 키란리야 텐데 탁쇼 징주용으리 게시 뿐키라 각좀 글레야 슝두 메비이나 퍼즈링가 랭젠 소링리야 유제슈 단대내주디 링자소나 팔로네 쭝게 요마지
0: 두스케데시에브리스 급두두 잠바 리잉다 두신 모봉 봉친부 타고제 대여장 콘수다 님돈 조야만도 소소나리아 로야 탭시 요마리스 디네 송자기 모봉 친부디 릴로 몽구치 규서두 잠바 랭산 출린리안 조두 잠바 리딩 카르존기 군진 차가 콘주 나선네 콘조 거수 쇼야기 르제트 즈트네 리샴리아 수가요 바레스 수자기아 차트 잠바 창마 리딩 카르존 친부 딘진 포고 도좀 카나로리안 좀니 아니 제도 고고제 대차트 잠바 군진 징디켈이야 리잉 어저체 바레스 파주 구셰기 구수디 랭카셰 제차트 잠바 리잉게 송장리야 당연히 니게 막고쇼 리딩 카르존리야 핍기 슈사베 간리야 군지 현달 행게달리 원제 슈야 준수 나디테나 먼지비 요마리데 녀능미 겐슈디게게 녀네즈 하모고자 당나지 샴리야 팔로르 주로나 두스크데 셰드 잠바 오효 지옥에 예미게게 제기 변친 부키라 토르르 제 슈시 키라게 능미 구고디게 리딩 카르존리야 야수사 키라게 시가 메다다니 테드르야 교르차자 키란 팔로데스 가바요레 두스크데시에브레스 리인 이치가 요마르데 미다다 큐다 큐지제 리간레야 용기요바디게 소소 시젠다 능미켄신디게 임부 통두 잠바 람산데 친제 콘조야 네즈 지두 잠바 리잉 산데 가르시게 요레스나
2: 소종베 키란 심제 치친베 슈고야 고르시비니게 젠순 고바시다 데마 숨지지 치제 만주 나리야 목시제 콘순 안조야 신두부다 난장부체제 난주 신의 콜로날 대르주제 난게 중의부다 발라 르루 따지 붕구 라소고 창물로 치제 난주 시간이야 맥엽스
0: 도스크데 시에브리스 리잉게 깨시티게 구두잠바 두게 자야마도 신다가 탭시대야 마리스
1: 저가에다 송장 솜진에 마 요한제 가르시에게 열에서는 네 집에 빈조디게게 변신키랑리야 기세 몽구시자유바 나스네 고두중 딘제 손장 kirang anzu khungli ya chu ya ge chedu dinje ji ho chungs gong ge me bi na ro na
0: dus ge de gong si shu du zan ba li yin ge ji she dan de gu ni kon zhen de ba ya ma dun ga me shu bu ris de ne sung jang ge
1: kirang ge nang mi leng ge som jin ge bi sha ho li ya shu ga be ro na
0: dus ge de she bu ris li yin ge som jin ge kim dun cham lo le ya gun zhen meng gu nang mi ken shun ge de sa ye bu tun du zan ba 소스 산다야 다코나주 규직인데 남비능신 당신 시야문도 대요 두스크 대시에브리스 급두두 잠바 송장 라소괴 리인 촘징 뇌리야 덴디 슈제 콘조 대야 센날 가리 유베 깨자 파주 시에제 대두 잠바 대유베 미창물로 가보시다 좀 브리스 송장괴 리인리야 겜론야 치도 가르시에 요레스나
1: 니 뿐진 기란리야 꼬르시비니다 조종바디게 젠데 제르주
0: 두스크 대시기 열스 파다두 잠바 조종베 아니 체벤교 디미나 샤오장레스 고르시비니 디니니 대종다 양링레스 익차베 체벤교 디미나 페이션레스 고송 작분게 체벤게 디미나 진다 젠다 후제레스 돈도 진송 고베시 체벤교 디게 데 수수레스나 디게 임비나 리준다 장순 마링 페이션 디게레스
2: 네주디 리잉게 통두 잠바 리잉디 임이나 카타니 미디디제 대제 가신 디시메 차데요 아레스 데네 숭장게 고바 충제 디게리아 축소 셰당르 주 소스 리잉리아 게지셰로 지체 디요 아레스 리디 카존리아 사블랭교기 군진 중이요 아레스 디게 수수레스나 리잉다 순리 순신 셰잔 셰보 조윤 조른 두신 유호 시첸
0: 범민 군진 胡三娘顾大嫂
2: 디게 디임브레스 다 디게 리딩 카존로 사르든 저르베데야 덴제기 토르샴브레스 다가명시 아자유에다 리잉기 능미 디게리아 솔레야 아니 겹로그 섬지 나로리아 스네샴브레스 다 먹본 공어 디게레 소스 윈법기 자게 토르담브레스 섬지 나로리아 아니 르제 제기리아 포고디게 천도 겸니 삼으로부터 강가 근기지제 되버리스 군진 사업디게리아 소소스 대세 강바 구지 두고 참고 제버리스 야 선이게 쇠된 강리아 송장근 군진 징디게리아 방다 제르춘 다고 속도 왕리아 가르시에 열었으나
1: 네네마 칭풍 시간에 라리아 산다지 체야기 켈린 제브디게 그는 지메들이 단드부도 좁규 주마스 단단히 빠라가 자리야 봄지유 让伯母的马巴林给你，
2: 都是的些菜头长把宋江叔叔那陶竹干了呀，也不行，等着徐宁苏三嘛，何三娘吃用不的是。宋江我们干些个要的是呢，
1: 俺凭着王英的呀，这次买不买的嘞，中午起来的，肯定吃多个要买的。俺当过王英的呀，那么几年呀的，开了有，一年赚大的赚的不多，赚不么送，大赚的，中午起来的，俺看了年呢。你爸了，给他个爸爸这个药的，工程经理的，旁边病家里啊，自己啥大干么药物药呗，各地的端的，给他你像是给那药物多，
2: 都是给他写对账把送上面，打宋江的点这个辣椒呀咸，全部是他用药剂药不烫的，你端大的面食节咸毛肉节节，木豚节节，大概速通原因的。Suk sang ma niga lo ge thwa xe na xe xe xu xe gu jia zhe yo riz. De ya chao ga la so ge mi chang mo lo gab shi ra chun bo riz. Mi chang mo lo ge sung gung min di ngwa ne chu ba ya gu yu ba da xiong zhang gu yun jo ki dang ba chi riz xe xe duang a deng ge yo riz. De nian ga chang mo lo da dem zhe ki to zho nan qin bo yin bo riz. To zho dang je de du zang ba ri xiam ne mi chi yuang je gar xe ge yo riz na gu zin zhu gu ki chang ga na lo li ya yun zhang zong ne yun jo ki 米吉列姐，我真看了，姐要有些些的，都是个的。年三十的长把超个的宋江，搞不起来春节，真正的几多拿老了修改配备呢？这个都拿住，都是个的些不的是。等到爹呀，娘俺了肯定是这样的是呢。平常日子要没些呢，店长那么就监督到明久，店主跟那院长忙着玩，是不是真干的呢？不过瘾，真正是这样的是。
3: 다 송장의 숙상마다 왕인 찬스 갸르주자 민망디게게 송공민디미나 잠즈첸보다 저거 상고치 레스제 동하던 거 열었을 때니엔가 땜지기 토토에 샴버리스 오늘 토토땅 대두잠바 주구이그 창간에 리디 카송리아 미지 땅 용교 디게 가르시에게 열었으나 난주 코르마게 낙세에게 듄기 갸람 규제 조녀기 주부초지 가샤스 도수 나로리아 윤천 종기 준송고바 리흥스니 스두스 미디인 군진 쭈구기 창가 나로리아 덴디 슈제 단다 창가 나로리아 닌조니 데야 이베나 아니 수수 톱게기 창다 칼라 갸신베 가르샤스 나데야 녀선 슈가 단주 제제시브리스 초가다 송장 쿠니니게 제제데 고보다가 가보시다 존니 먹주 군동바 우용다 코스디 개념도 진네 법제 미드 수가 침브리스 그때도 잠바 주구에게 주신 단제 시에단이 리헨 서지담탄리아 제차버리스 송장게 리헨 톰다가 뻬므살라 주니 귀차 세제
1: 기란제니 되제 두주진 구친스텔레 제야 가오토마소 데리쿠드 카리든달리아 랑가디 규제 페바
2: 도스크데 게치브리스 리헨게 게지데 고브다가 파쿠레 제제 분중마 종빈기 가고는 신제제 동창 스슌리아 shungdun dhukka chinche, tsu lo yun dhu zamba, langka gan donka liya, korma gan ngan zuka che, lamla kish siki, nye ngare ming xie zang, aji dhugu ge, uzu jebche, ngan nya je dama chung, duzka de len geb res, song jang ge,
1: da ding wane kuncho ka jingge, ngan na nying je ju chung su,
2: duzka de xie che, li heng di, ritin ka zong liya, den zhe xun ning gun zin di ge da, ane kuncho zom ne, da chang dun sham je, li heng liya nilin cheb res, 리헨게 렌샨 소리리아 니멍아 데브리스 디르가 년다르시 송장다 젠저먼트 세제 데기요레스 초가게 주통그 내주 깨지지도 잠바 리헨가 가르시게 요레스나 더케스 주통 윤천 종기
1: zunsun gubu chigi yore. Zongbo sabdi gili, kongliya qabu shida chigi, duzgu di lingi yabiris.
2: Sung janga gecha korni, lihan, ridin karzongi kidu nalo liya, shu gugu yube, korshi edu zamba lihanga, sosu pama da lo gengo la, chaje, nanda kati dhammeba, kayaje, garishiga yore sana, punchungi ama gengo shu shurinka, ngandeya, gyabchu shuga yonyagi tipsi mintu, duzgu di shiabiris. Dishani lihanga da shegi gi, chenbyu shuje, dhruzi chigi yoris, sung jang la sobe, yani lihan liya, lingshan tsulin liya shuro na cheche, uzu yangsi gyabu yinne, pendo mo chumbu cheche, sung jang da chao gai ge, sirngu la sobe, dozong, gyabni, gunzin shenda di gege le, lihan liya, sirngu da, dargu la sobe, pepzong liya, pibiris, lihan liya, sirngu da, dargu la sobe, la da, bor chenbu shida chuni, lihan, rinne pibiris, gunzin di gege langa agin donga bado geje lihan di chuzi na deni lingshan tsulin da ka treje lamchen gyu je yuncheng zongli ya pa lo chenbu yinbu res.
4: Gyapu gyuri pyu tu ngun sungwe zhungku chak jen zem zhong xi ya ke chung wo dem gyu xie che zam chu di gun ki nye wang gu be gyur gyur ji.
1: Sangha Namazo, Gwala Namazo Sanjubi di yinbi yin zhung gu zhak jian zem zhung xi kong do gi chung wo dem gyu xie ga zem zhung di liu gya tang badari. Dilingi search kang siya ga zhung dam li zhen shun zham daga xie ge yin. Lecen di zumbzik dang zhungbo jikcho dargya yambi dang zhazhuk jikso nanyi sunam digi la. Shibshir chenggui nanyi citen bianzhuo la jayin. Tengdi lecen xu zha.

0: 지리로 고척베 테니지 차버레 베차샤다 독진니 꼽자 당적이 마레시베 독지 꼽자 시베 더분이나 나도 민기지 기와 시베 겁려야 중에 외베 민게마들 와라 냐키고 니사 니니 니기 치루 현식 인시베 니당 니디니 장의 민지 와라 다다가 능신 주부니 잠베 독대민 인시베 더부 주부당 잠바 소니 체주대매 민지 와라 다다가 능신 탭다와니 튜닝 댐베 차와식 인시바 더부 다와니 차와밍을 봐라 제장 디거기 민디 콩두송스마 능신 지주기 이게 슈바타 머슈바 콩두시에베 민기 리기 이와시부 강인바 참말라 자초과지리 제장 강당 민이 편주 조유베 민이 윤두자네 강다 지정월로 주고 있나 디가 그 민디야 고제치와 민지라 고국유아를 봐라 인데데 다음부터 나도 대세 슈버 있나 강민대 당 투버 20에 타지 두어라 타디니 진주기 이기 니로 고국유아래 금재양 가래서나 무수 치민장 래 양만한 무수 치민장은 마두바 진주기 이기 강시 머슈베 민타 칠소 여르베스나 여마레 와라 제자 니더디 진주기 이게 강게 타량 튜바 자두 루와디 덴바레 와라 니 디데질라 코고가레 이제라야 튜세지 중모데 이 튜디 다 튠탕 미투 시소게 코드르베스나 디 코드이나 자원이네 말에 강야 루에 진주기 탈 튜바 자두 루와 암 양나 강야룽의 진주기 탈, 뷰개기 작바, 뷰개기 주니, 뷰개기 두룩제탕, 툰배찬의 자르촉과 시베디 고대대 제장 강야룽의 민기 타나 시도전에 민래야 진주기 강룽시 머슈고 요아말에 제나 니저디양 민강당 강의 탈 자르촉과 진주라 뜬 매그바 진주기 이게 강게 질에 자두룽에 튼딘데지 대발 제발 와라 제장 튜시바디 다 튜머튼 세라 속바다 저케요 말 와라 강다 자두룽에 니드디 자두룽에 민지기 질에 자와 이나 튜버데스 와래 뷰개그 작발래 요래 뷰개그 춘일래 요래 뷰개그 둘리낭래 요래 제장 튜버데스 시에브래 대달 자와 이네 다 튬바 당다 미튬바 니기 남베 토네 니저 딤베 남바 나조디니 튠싱그 봐라 제단 뒤튠세디 뷰게기 룰룩 당추니 뒤당 튬버데스 와래 다치경 200걸로 해야 된대 송버래 시발라니 이 자와 송버래 시발라니 시발라디 카래 어 유댐버 와라 어 다 시발디라야 있네 이 자가래 송버래 다 니가 그 시발시발 태양 다 근대질로 코구르에서나 진주기 시바 와라 진주기 시바디 카레서나 나키고 니르 와라 당아 타나스리전에 시바 나르 와라 다 너일라 양기 에띠 기구 자외 되네 가르주래 나키고 니르 와라 제다 지강 딘데지게 시발라네 이 자와 시베 지강 딘 안돌로 가르세세 제버베스나 니데 시베 체디 두두디 대나버레 지강 수백으로 야이나 자와라 딘데 숨으로 와라 가당 냄배 치도 줄 숨으로 가당 냄배 치도 줄 시베 지강 디 당강돌로야 전다 가르 땜버를 베스나 니제 체기 등 강당 강땜배 추디 두두잠치 안돌로야 원두 체버리 태양 가와 당 냄바 소기 등 땜버 죽버 인스 숨낭버리 가당 냄배 치두 교르시베 자월송베 치강디 꼴라야이나 양제두베 도지라가 준비 왕군낭래딘데 숭어루와라 니니 가탕 냄베 다스 치강지 대낭으로와라 디르송베 가탕 냄베 치두 교르시베 테타 양제두베 도지라가 준비 왕군낭래 숭베 니니 가탕 냄베 다시베 치강이디 숭두 미지구 잠리 마도 전 지구당래 루알 지구당래 디게 슈제 니데급라야 자월송베 치강 숨부디 코던그 골라야이나 제시 슈 추버 이 아샤망에 슈에기 낭도디 니데 튼지 죽즈고라야이나 모두 슈기니 니데 튼지 죽즈고라야이나 자와라야 딘데 숭마송에 가르타 냄베 치드 구르송으로 봐라 가르타 냄베 치드 구르시베 치강디 니데 튼 강탕 강댐베 추디 안줄라야 락바 잠시 양마나 치다기 낭시 시벌 마세야 튼 강댐베 추디 모두 둘두 잠체버리 봐라 자와낭라 가르탕 냄베 치드 구르시베 치강디 durdu tindeji denpa yinpe wangki ta tari diye shiebe gawa sedi yengi kandeji la kogu re ta digu la ya ngonsu zawana la ya se me zang chi ki keba zu digu ki gawa sedi la ya deshe gyundu zane ka jiga jibe na la ritun gawa tang rimutun gawa sedi iwa dinde cheche sungsha yang jiba mangbu jigi na la chua du gawa tang menpar gawa tete zamdu gawa shi sogi iwa cheche sungba yang du yang yi tumi gongba kang yimi di tanda nganzu chikda chu kawa jiri jena yang mi jiba jiri wengjang 콩라양은 초도 가와 멤버 가와 터대잠도 가와 시소기 거주기 나바 숨쉬버 대단히 무디 챙지소기 공바인베 머체 케바 망부지게 제수 당제 초도 가와 멤버 가와 터대잠도 가와 시소기 이와 제제 자와라 가탕 두방 대신 인시베 가르디라 제시에 대다 껴바요레 디나 망쳐와지게 딘데스 제시 중으로 근데 가르당 냄베 치드 교시베 가르디 영이 초도 가와 멤버 가와 태대담도 가와지글 원지 체그르베 릭툰바 탄 릭미툰 가와 남베 터네 제시 체우데 디토레야 이나 제바소스 난게 시진서 미직베 토네 릭툰 가와 당 릭미툰 가와 송베도 다가는 신게 초도 가와 멤버 가와 태대담도 가와 시소 케바 페지게 디 시샤제 디시 쫌바양도 디르시베 초도 가와 탐메바 가와 테데잠도 가와 시베 거쭈기 나바 숨기토네 시에고바 양만의 디시 치당 디니 간주 까마스드베 제베 무디 첸제게 공바레 로알로 공바 디 제수당제 케밥 망베 당게 잠주 나라야이나 거쭈기 나바 디 숨기토네 디시 쫌바디나 슉침도 다리 야제 피가 농도인 셈바보 남나 양 녜 모디 챙지기 공부 능신 초도 가와 타 멤버 가와 터데 잠도 가와 제 넘버 숨기 토네 모디 슈즈예 다디 모디 슈고 유나 가탕 냄베 치도 교수모로 와라 치도 교수모 능신 전이 잠 덴바 주고 와라 니니 나네 통말 가와세 또 모디 슈기예 다샤마 슈에게 가와 이네레 넘버 이네레 디디디 체기 죽주 현당 두나 고대부 인스 제초르 알아 체장 네 체장기 계링 마 체부 체제 조조디게 있나 제기 천지여 잠만에 있나 가와디 통마시기 와라
1: 생계나무초 공감상 당대캐남체 신신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개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레젠디낭 편정 롭다 체면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라니 배겐 다트 리베 콜라 치디난 시게비 세나 옆쇼
0: 당보 가와시바 와라 가와시바 디 숨주베 겁라 야이나 망고 레그레 베나 안도 공게 레제나로 롭종 쳬베 중국 겁라 시에베 가와세 주발라 리튠 간네 미튠 레시베 가와 더부 공라 롭종 쳬 차자레 와라 가와시바 디 탱아양에 모두 슈스모 능신 디겁게 가와세 디 컨데지글로 고고고데스나 로스 이와암 로스 제바 딘데지글 야 고고고데 다오나 니제가기 가와시바디 컨데지글라 코고고레스나 응거시 조르와라 응어스 시에바 요아레 응어스 머시에바 요아레 체자 니는디 땜발레 야이는 남바니그 토네 죽버레 거시 응어스 세와당 양만나 거시 응어스 마세와 남바 강이야

0: 가자디 로스 간네 이니 케주 세불 시에버딘데지스 케주 야고도 독자도 시속이 이니 케주디 무슨 시에버딘데지글이야이나 시그레 까와디라 콩랑에 모두 쉬버는신 무디 칭지암 까마수두베 공부는신 시에버이나 초도 가와타 멤버 가와 特地咱们都 가와제게 남바 숨기 이와 지수 여바 디능신 안주 我对许나 가와 치다그 낭세 당보 초도 가와 나시하느냐 我对许야기 낭세 당보디 초도 가와인다 초도 가와시베 초디 뭐워 차나도 초가 초그루바라 뭐워 차나도 초가 초세게 이기디 루알라 민디 툰다디 카레스나 쯔무탕 퓨도 중요해 된다더래 쯔무 두구째레 키브레세 쯔무 주발라 쯔무탕 퓨도 중요해 된다야 이나 쳐서 시에버래 다음날 디에가 그 쳐디 된다디 이나 조미제디 코바미고를 베스나 조미제탕 조댄제양 카레스나 가추 주어로 발라 나도 콩어 시에버는 신 가추 응어서 시에버지 구구어를 슬러로 발라 다운의 디가 그 최디 캐주디 약배 차네 시어버지글 미제 송버리 거신고에서 메나루 마메나루 가자 캐바와디 로스 까제 사바두 캐주디 약배 차네 시어베 거주기 남바딘데 지글라 초도 가와스 문지 채나 드리워라 다운은 안저 초도 가와 시바디 딘데 지글라 코구구 유나 안저 초도 가와 시바들 제시지샤 베나 거신고에서 매바 이낭 룬 마매바 이낭 룬 가자디 케바와 미세쟁기 초네 로소 까디 케바 가지디 레이베 차네 시에바 때마지글라야이나 초도 가와스기와레 빼지 차샤바 이나 루프두 낭네 둔둠니 둔둠디 가라스나 가자드르와라 둔둠니 로종 약시리스 게제딘데 시에바 이나 베디나라 루프투 낭네 세디 거시 루프투 낭네 거시 등어스 시에바르와라 거시 루프투 낭네 가자 둔둠디 미세제 케바웨 고네 로스 지디 로종 약시리스 약베 차네 시에바르와라 시앙아도 베샤는 디그레 둔둠니 로종 약시르스 셰빈나 자세 유드 툰두르발라 툰두므니스드다네 툰두브디 로스 제밤 로스 까와르발라 다우나 로종 약시르스드다네 케바르 가주디 렉베차네 셰브르발라 베디니니나 차츠네 셰빈네 비시직 레데 찌글야이네 거싱어스 셰버데 찌글야이네 거시 응어스 마덴바데 은데 가자 케바와디 로스 까데 케바르 가르쳐 레베 차는 시에베 연대 퇴몽의 캐주디니 직종당으로 와라 다양한 것도 배샤나 디그레 미이 낭네 연대제니 초 그것이 미이 낭네 가자 연대제니 로스 갈디 캐발 가주디 레베 차는 시에버더부 다양한 것도 배딜러야 한번 현식이 터네 총발체나 윤댄제니 미초 그것이 미난에서의 시어마레 가자 윤댄제니 태가를 로스가데 가주 초지 약배찬의 시어버더부 제다 그것이 무엇이 매바양 용어데 그것이 무엇이 마매양 용어데 은데 가자 캐바와디 로스가데 캐바 가주 레배찬의 시어베 리그데다라 초도 가버 시어레 양아도 배샤나 디그레 넘두니 되지 군지 역시 되지 망부 대다가 난네 치다 캐바와 넘두디 로스 까때 캐바 가지 레베 차남 야마나 약베 차네 시에바 역시 레스 시에바도 보루와라 디디 참말로이네 난주 공항원도 시에게 가외 난네 치다 초도 가와시베 거든데 마샤다레 루알라 니젠 치메 나랑에 무투제 니데 튕기 죽주 시에발레 멤버 가와서 튕기 죽주 골라 모두 슈즈 유베 갸제 세마보 난게 튜도도 세나라나
1: 탄데니 비친키 치즈 죽든 닥다지
2: 까망에 생그루

0: 제제 야제 추디디 교디 셈바 수루이 기디 차자 철루이
1: 제제 야제 추디디 가도 세세 녜디이 곰도 세치 뒤지이
0: 제제 야제 추디디 치라 주디 따부이 낭라 뒤뒤 띵부이
1: 제제 야제 추디디 키라 추디 짐바타 이게 탄와 짐바르메
2: 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日节假期秋天 ཁར གི སིང ཁམ ཡིན

생각 남소 달리젠 줄리이네레 남부초야 차도리 계좌 유비 계좌 통보지 냠주 쇼옌 닝뉴에정니라 계시 초에 거두탄 지동기 파체 중교르 심제 데심바르교 심유나 심바마교로 쇼베니샤르 뛰탄 진제 차도 뎀시시 공매 참진르 뛰탄 진제 차연 뎀시지 나나츠 가교 차단기 초에 최도 人意了中南塔旁边那时候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테니
1: 엔종 룽치 년치 예궁 에게 룽치이
3: 로트르 디니 소에 람니지
4: 세르르 디니 세주 꾸이지치
3: 디한기 소아탕
4: 루튼기 소아
3: 디기기 소아
5: 소에 람로
6: 자스탄 덴베 생남 초공 감사 탄다 넘버 2 생우 초베 리젠티니 변조 롱진 년지 리코 벽에 롱진 토 구지 슈베 초에 람로 시베 리젠티지 나 리젠조 쿄 슈켄 논좀니
7: 생일링게 나 리젠조 쿄 슈켄 쵸가이 만주 리젠디 리스다와 탄학베 닝콩키 추즈 중미 탄감게 토탄 치즈 슈즈 추베토 롱친키 군용 FM 직려고 지사 추타 당능신 락도 카바토기 닌체 주리진디디 주풍윤기토네 뒤직토 세난토부지 생애남초 팅티 초에 람조키 리체나 논좀랑니게 무튜네 사드 중미 사제 촉든레 차탄눔 ngarjjeki saje nyungdu donggo be tegi chetin khaji tingge danyam ju shu yi nonzumla
6: lo
7: cha tanum ngarjje di na ta chungmi gyun den gi sa dong chhe lya kha che de me be men din de chi ba le
6: le ji ji
7: ta na zo chungmi di tan tan ya zo wa tham sa bi yu bi ji sa de mix e ki ku ryu ki gyu yin tan sa dong ki kum shi ki shu gen ti be wang ge yin na sa de chungmi cha tanum ngarjje ju je di na yong kyeop na ne ji yong da dur bi na jung se ge to yu bi din de

0: 中国古琴有感呢，通过破解代码，写罗那。既然这你得理先呢，俺就拿错。写不上账，连我结果子，除了我自己。你看你，这种龙琴年轻练功，还给龙琴一。
1: 远近龙青年轻烈阔，远近龙青年，他的街上面多年轻，我做个人。远近龙青年轻烈阔，远近龙青年，他的街上面多年轻，我做个人。街上面多。朝本兄错他，三百零几公卡不少。 但你看，从过去这样去年，三个数不低呢。别给龙青去送个吃冷锅的东西，别搞不送去。街上没道理钱是，俺两个人心里钱早跟小看，俺现在的。这不从从去看山大，日子大我他没满意了，街上没道理钱哪里呀？这不是搞不起啊？给其中他，那么日子就别能钱彻底休息。钱能没了，其中干脆些别，能钱低，谢谢你了呢。区别干脆。 俺村里去。听人去其中干菜西边那是里前途，见村里群众不拉去，就那么谈。贫穷密码被准看的不准拿回。 어렵게 망초에 중담 천샤동키 등교 치바티 나기 이슈 취기기 청배 등교 치바티 기나소 시리인비 디 년리도지 야포치 년나 저분정서 팅코메 리체나리아 다시 기부두구 디 컨디 시바타 통마리 있는 시지에 다 민망부지기라고 교수송아 디나리아 총바다 음지다 마젠다 승소와 제 망부지 중송아 Gebu Sinje, Konzulia, Ji, Dachimju Majeba, Kinazo, Dukulia, Nyebe, Jungsia, Ubeski, Titu, Nzambodi.

생남서 디링키 감숨주의게 삼에더리 채나 대리슈베낭 퇴차상 슈초수 디린리친 총지탄츠근슈근양친키 리친티르십시 친근낭킨 깨준나다 포상점들하고 서슈니 저우충정처리디 승기응안의 참여용외 면두인용원의 슈구이 나나초 지메리채나

0: 我记得他卡住的根本呢，提起给他凝结谈，提起给这边有那我停车段了。车来给我当男主，手里给怎么着那样停车难避呢？他进来看人给他留不停的两个男主都带不上几个，他出去没单位，从那用牙子罢了。你呢？他让我问呢，徐斌的嘞，他留不那落里呀？那里嘛，我去那样谈，看人给留不那落给他出去的时候呢，同样没不是罢了。当男主没留不那落里，过年给出去给我呢，徐斌呢？天去折折，但推荐别吃下边那折腾出席日是吧？天马菜一呢，这个去日，但我们谈过爱日，提前呢当然做菜去日，打个谈提名去当然做农提做那落月吧。天马菜出去 A B C D 谈，改谈加速去日，提做上面呢，米绿皮那落呀，米土米绒也出片儿去了日。米卡几个人年给绿色马甘露打压给切土，折腾出席所天去折折提做马去不去？新这日就过去结束年忙不多，听这南边的客人去吕布南落给出去同样灭不谈。路穷学农村，我呢徐斌呢吕布仓龙里呀卷起呀，天马菜一呢，哪个吕布的叫着亲戚，客人抢不谈，提醒去内地说。我拉不疼，跑拉不起来，给人家请不起来，又不得拿下。
1: 谁先了？
0: 听这一段，当然就吕布那落个菜地呢，让菜地就预备呢，给人给吕布压了，但娘们俩一来着，听明给他吕布得疼得压力呢，偏到年前又不得这些了断了。
1: 没事了。
0: 听明给听对呢，但菜地他没准备，律师根本看几个，但吕布压那是手断了。
1: 谁先？
0: 但别吃香的，给人给菜地没一百准备，等着吃着，律师根本打压。
1: 谁先？
0: 第三一年两个男主吕布宁吃不三鸡出牙疼，听明给当个男主吕布。我也拿着芒果西拉弄个断了。
1: 谢谢。
0: 但刘叔甘露单位给屯别的人吃不着，接触不得啊，没接听对。前里当屯别拍咱们人心气，谁里具备特皮顶着起，他说吃不起来就断了。
1: 谢谢。
0: 但第一年来家个团的徐斌呢，间歇性断食输给了。好了。第一年当然就千里谈吞别旅行甘露等特别不点难断了。我们徐北准备去啊谈下去说给特别地主谈明朝玩。第一年千里谈吞别马车。街道偏我马赛，很多人呢当然做旅游那落去南温过期间，开始云穷土边呢，当然做车人人来当土边，这些等这困难多了。
1: 那是，他怕咱们人心去设立些，他等这几句建议呢，旅游干部都同意，特别的肯这建议被提了。中国现在绝对成为头两，我最前边这边呢，第一呢你们这里啊，就做女子偏南落了呀，就做初那个怕了呀，设立军点点去不谈，提名去就做九州南落了呀，设立康阳嘛去被特别这里啊，我真清楚了。但因为罗先生的呀，咱们这边拍咱们人心去设立居特地呢，还将他说全部只能够有他。第一呢，设立了呀，村镇级别特批批准前建闽南的呀，吕布女就可是用都当呢，律师干部当呀，给吕布通过有不定这些的下了。第二呢，觉得的律师干部当为吕布，我说退不通过有不马赛，想念卡里呀，女军这样提过没不他，车子马路作业给吕布一年来通过有不定这些的动完了，
0: 当然是下了。
1: 他都是要空给车间拿落了呀，代表。因呢，我呢，他看了呀，那么就来给人家送呀，给拍咱们人心去。谁的姐姐律师干部当呀，给特批写的呢？就那千里滩屯县的米绿干部屯北开的是那律师干部当呀，给特批的这些民众什么给知道了？
0: 我那只想了。
1: 他第一次下边的程序员不谈，开的是那我有去，他顶着个确实都不姐姐顶着个，他开的是那那顶着去。但马咱样个呢，做律师干部的他那徐斌的来看了徐斌，他吃我坑入几米的来，微信差不那样的开心不进就怎么呢？苏国涛了一年来，去看了看咱们岳父的，他看了两个那年个，去路看了看咱们这岳父的，看的是朋友看这几天过白天了，我觉得都学不了。呀，听个钱儿看的是呢，俺这点菜头哎，手里顶着缺呀，忙不他呀，看这吃下边呢。千里呀，成功了，可能是那的。大家的举动不及时呀，云南这样的嘛呢？既然可能是那，阿康拉索了呀，岂不是特别尴尬？云南实在拉索去呀，云南这顶着个两眼皮都能够有罢了。
0: 那是，
1: 顶着印度怎么云南个男主，他可能是那受不了了，云南来提了提东西。鬼灭给下忙不起，别下下边呢。米卡吉了吃酸边呢，苏古蒙些家伙提上麦边呢，两样个男主，出货咱们呀下忙不起给呀他，两个男主可能是那苏古蒙些他可能是那家伙是不是麦边呢，两样，但个男主那些差不多吧，学清不起给呀。他地做的呢，尽量个男主手里托那个，他托那门兄妹见他，你呢呢，旅中的嘛当被见去，他苏古呀了呀，可能是那鬼灭给下忙不起，全部都得失败了。
0: 那姐姐，
1: 杨长梅见识到了下地呢，还讲给朋友全部谈谈那些苏古托了呀，的前面尽量个男主，自己。 마세 케라파수 조교 제알이야 뜻되면 매바 팀이나 디탕군의 차샤비네레 토아숨기 네르발
0: 제지
1: 토아탕 그래서나 차차기 마제 된세 토르발 팀이나 착시 토알라 속이 차그나서 망부지 용야기 네가 여부자 마세 다 팅두 이미네레 슈루로 좀 망다지기 세리기 춥제디네레 식지치와 탕다 그래서나 김자나로기 세리치와 뉴뉴체 칠로기 세리치와 데 망부지 된세 마이나 아니 샤닝메 딘제기 세리 망부지 춥베겐게 이나 수부 주답 체외경에 다 텔레티든기 수구간이야 괴메키 뜻으로 망부지 계제이나 뭐시 공로 춘주 이민들이야 토아숨기 나자 나녜디네라 망부 유비지 동안라
0: 근데
1: 인도 좀 많이 나타 콘리야 소야기 세리기 최단 디더부지 당하는 저 되긴기 소에 토리야 키시 락멘타 투부 좀이나 펜도니 젠치 메드스음 계제 동안라
0: 문에 지샤 다키랑게 콘로 슈베 토숨키 네리 숨디즈이나 팅이는 당하는 저 겐군출 신의 나외다 내시지리야 문진는 거 좀 알아
1: 지지라
0: 경외토 팅투이나 당난 주 제시스 냄도 천신 망고질 대비나 처치토 이내리 창아토 대신 차시토 이내리 디조 창문이나 당난 주 로노 충행월이야 피게 주유부 당난 주 천신 망고난 통토도 관 다 로숨 주더 니슈 예윤 디조리나 당난 주 차시토 베네 퇴야 탄 디미다 창아토 용야 디미다 홀슘는 시 처치토 디조 창문이나 기란 튀균 기다 셀라 추단 탄 니에소 균단 탄 태가 저와 유치리 저만
1: 문예지라
0: 콘슈브는 신체다 시리 원차 메바타 녜소 원차 메비나 당난 주슈노 루춘인 공제다 네데 디줄허 마레 삼야기 섬슈티 주인의 용수 노브딘 제시레도 관
1: 문예지샤라
0: 당난 주 제슈다와 양타 월야 키세 키랑기 투나로리야 정이다 루시갸고 유베 초난타 튜균 당난 주 조균남베 걸이네레 우해야 타 따탄체야기 능추 슉침부 유비나 루시갸고 차브디다 키랑기 제슈 잠마세 루베디 당리야 뇌츠 지구 디는 태강은 저 캔도 투르발 진짜 인도다 콜롱어 저 슈베 키랑기 파참 정신키다 세리주야 발 다콘 슈브는 신체 최저 니슈 접시나라 최저 주내 개 발리야다 키랑게 균된다시라 최부탄 삼마당난 저 최저 주초 디나로 강야 마추빈 저 남이나 최저 주초 디나로리아 키랑기다 포아탄 규무소 림시다 니에스마 티고 리발 티마체이나 키랑키 세 최부소 도베 나와 주미나 키랑기 식지디게 있는 중원리야 세준티야기 딘제기 편의 유두선바 야 림신 루시감루 단토 마세 정이기 루베디 타이네지 다 루베 나원리야 장세차기 편의 니제시 되어리지발
1: 지샤라
0: 마세 당난 주 세리 취베 규림 나로리야 다 뉴규 세준 침바파 퓨제 던도다 뉴규 함 티다게 이나 당난 중엘리야 침베 나리야 손조 지도관 다 침베 숑체 디나 침부 테자 민자 침베 숑체 조베지 다 뉴규 함 티다 식지리야 규제 당난 주 미르비나 손조 지도관 다 파참 정신 기 세리 주야 탑시 디나 공기 규림 디 베데 도조 딘제 시르도관 다 한이스 능난 주 세리 제베 급리야 시르미에 풍지 추 제디 마차제 르뷰난키 뉴규소냐 제디다이나 슈주유베 팅구딘제 치그도안
1: 선나
0: 차난키 당나 종알제 티다게 침베난 소조 제유베 뉴규디다기 당나 주 르보야라 뉴규코든 치그도안 다 트림 지마야라 다 르뷰난키 식지 티다 예제 단제 르보 뉴체 코든 치유베나샤 디네레 당나 주 르슈감도 동웨 자웨 리부데리샤 다 콘슈브는 신체 키랑게 발삼 런신키 제리 쥐야디 탑시디 페주 나미나 진행나 주 르뷰난키 통은의 주디 존뇌스 메브발 니네 슈빈 키란 디탕깅안에 다 르슈마 금르담바타 르비네레 데웨 촌나 딘제 슝고르발
1: 지지
0: 또 콘레야 키랑게 슈므는 시 팅투 슈누 망고시 다 마스딘베 제리아 메시 키랑 곤다 시라 추 유비네레 다게소 규룸데 두 디나로리아야 미세리 추부터 미네 다 렁이네 추부터 베나와 딘제 용고도 완라 다 디가루야 키랑 팅사인의 뜻데브시라 인도 자마 키랑 람신다 실로네 시라 딘제 아제 추르발 다 곤다 이네 미망 체게 섹세 리탄 티미당나 주 코코코나소 땡큐 통치딘제 추능르발
1: 다
0: 기란 마 심베 제리아 르빈 알로기 메시다 퇴응노 주디즈이나 창무 예베 걸리아 르니 라르소치아 이네리 녜소 예베야기 투즈 딘제 시미네 기란게 다 젠시제 제리 딘제 추드 진네 다 포교야라 녜소 티아 메브디 아잔 주미르바 니네네 다 나난 주뉴유 퇴베 디게게 르니 르빈 알로리아 치소 송조 제제 다 혼슈므는 신체 조다 조고기 사데 갸포 샤템드글
1: 이즈
0: 창무다 테가 르니기 조에 군시 단저와 듬서 민드고
1: ngune dak ra jesal to kon la ya nam ju la kiran ge ngu ju chem ne sin che je par cham ring sin ki se je thap chi dip ju che je sha gam da di ne che ri than thun be din je gi da sha gam ru da da din je ji ba la
0: ne ji
1: che sang ana ju nam gu ne sha gam do dong gu sin yin ji da che ri gi se je ko ya gyun shi din je ji lob jo na wa di ke jem ji ra ri sha sim gi ru dong la
0: shu san
1: ta mi mang bu ji gi yin le da su su gyak bu cha ba te we yin ana ju pyu ri chung ne che sha bi ne shu da ri ji da shu je ngam di chu ya di da nyep shi ra yor ba
0: ji ji
1: ta chang 아무도 무시 셀이 하신 부유빈에 대해 드린 하나 주

0: 다 최지발 나레 두스테브네 두균다 레로 긍지 텔이야 소소랑 묘기 소황묘기 냠뇨 슈비네 세리 긍룬지 최베급리야 갸직게 주즈 시갸 되자마 다 두스샤비네 참샤비네 진네 수부데브 다 니네 양치 수 세리 딘제지 사야 텔이야 심보 말로야 텔이야 편도 니제 동안
1: 레질
0: 딘제 인도자마 이네 삼데 이네레다 남줄랑 아니게 두균기 간한 주 세리 최베급립 나로리네레 외신 참부지 딘제 최야레 갸제 타 올루글루 딘제 최나미네 진네 포가야 강해직 소야 다니네 이네레 소소랑 얘기 다 그랬으나 수부데 단데 이네레 겨 수구이도 좀 많이 그냥 고임에게 약부디 차야 이네레 딘제지 세레 대베 추야 딘제지네 최고를 봐
1: 딘제지
0: 응은 한수 튀겨 소원나로 수고리 차와 강론시 이네레 외신 참부딘데 쇼미네 네 그랬으나 진네 수부데 단 다니네야 치신라 소 긍지 테네이네 기라리아 기세지 용구이도 좀 많이 디테일이 랭게 수다 그랬으나 추야 테리네레 외신 참부다 참단 튐버 딘제시 능규 저와이네 수인
1: 타자실
2: 치이지 겐착비 꼭규르타 능주 심젠 피위 추니타 제리 추기 모자르 담타니 몽시 주민나웨 포람이 기다리 변종농진인진리홍 별개농진기 现在南山准备西北的天气，那不天给你母队往嘴里扔了，土锅儿又不修。

0: 怎么领头？公路这些给轮中难看，不瑞蒙去。老家就叫松江湾的恰村不一呢，黄州黄金，军都米，哪个你们认识我是？一年年湾的恰下不一呢，没是绿了，真的跑远呢，其实轮中的不管难修不起了，你也错了，军都前不穷见，他的怎么领头去？老头修给这边轮中经验级的有吧？卡不起来穷。
1: 怎么领头？公路这些给轮中难看。么，二零一四年小跑的。年外年吃下边呢？阿家拉川边街里啊，一亩半年是跑街，错了呀！一旦别提起事，一年来龙河中的出个数，农民归拢我了，轮中吃不住街，年错了呀！军都请不穷，没是谈的啊！老解决来不一年，年错了当轮中的卡车都买不定这吃下，定这算账。
2: 明天晚忙完，轮中的崩卡难修，规规修完哒。怎么领头？轮的程序给轮中难看，太老气。因为那些呢，老早几年轮中钱便宜，穷的年年纪大，差多呢，现在平白给不通的，什么呢，人手给一门几个月，等着算账，轮中的崩卡难修不赢了。
3: 巴拉达阿姆拉给，叫表示他能给。轮中钱呢，今年吕伯仲打他，明年新看他，老将里啊，会提提给，找不错，收缴啊。
4: 怎么领头？检查右边轮中难看，选给Greek
5: Plate。听个投诉，选给最后的吃虾皮呢，来个趟老将肯几天了，暖手吃不油炸，轮中鱼呢，暖手塞到钱呢，要是他有点生病。
6: 结束，经过吃饭呢，爹当个绿盆戏院呢，爹先给别，成就个错了，热巧些，给他送了，热别了。绿江人，迷茫场面绿豆吃了糖，爹当俺错爱给外梦西糖，给人心一百。俺场面天佑糖，爹当成绿点点绿江的风看难，羞愧。
7: 生个那么错，谈那么错，先先别立正地呢。盆中龙天年轻来空，盆盖龙天脱了呀，规矩区别，现在南山专门是别立正地的。俺立正做军书看，主要干意。
8: 生个那么错，俺立正做军书看，但是那么注意，黄那么错，切成军队是别南山立正地先出不去。
7: 下面呀，木头节，现在控制是别南山地，先行拿着。
9: 千里拉在，三个小马蹄，建筑人民不三心，勤了呗。大嫂偏的用味，人日记，开不开了，一年不松快。千里一空枝。二里千里期间，爱迪生光年，接了七栋，姐姐是十栋老年，接了七栋，估计送就少几楼，怕给没意。 爱迪生矿里，二里三对不西塘，接了七栋，一个都是群众楼，三对说着些不走的，第二怎么留他给说来，心就点点，谈不的也不是。矿里面这天，街坊好了谈，我有个老准，老年八十年前，老年脾气，卡巴尔家车说，南昌七栋下面过去扩松站，三对七又不是。托马斯爱娃，爱迪生里，二里奥海澳洲裔，米兰西北撒家，也不什么爱迪生堂。
10: 用南西奥罗的爱迪生尼个赛数，接着七栋一个是十吨的，到我那边才九级了，过重不是。矿里不过短，右边那年去穷学体验不谈，矿给帕姆尼布尼，村里给新运煤电了。巴拉矿里两个忙不是能用月薪，阿姆拉尼罗布中给几件事情不是。托马斯爱娃爱迪生罗短给个不啦，今在每只间隙车位，特伦刚西边半年，提给罗布中了修不是。
11: 隔不提对爱迪生城市给贴了，点点搞不明白。罗布中给几件场面，爱迪生呢，起不路里对不行了，最能够有。爱迪生看你，穷点点吃完短脚的心都搞歪，起不行了。况且吃完短长白经济，年少了几件去，果然起不几浪小些都最难，谢谢当时。第一件去，爱迪生几件提起嘴了，控制起不浪点。
5: 请你爱迪生气狂给阿姆拉南西气呢给眼体短途拍的听着移民给这几个给眼体狂给阿姆其他个铺了乐就懂得拆下西送吧阿姆拉狂这只短命的球的爱迪生没给给落着闲西度给我开不是提及了爱迪生落着你的熊牛一年给眼藏面落了破灭了先用忙不中没吐吧拿了得不到开吧没吧球不是给眼藏面爱迪生了没个为眼体狂给巴拉去军途今年狂了咱们就那座戏落得住的让众起了就不是落过一个了狂给阿妹爱迪生了千里给军王西边落地行这地落得住的提囊土千里吹到其他的西边最忙不快于边爱迪生提了哈将搞我去不是狂给被这提囊于边吹到忙起我心住几个月了吹到几个几个提了哈都没边中南西给不是狂了我有预备个狂给从刚年在有所来给扩建坦白坦珍贵催得不顾催得在有所忙的女人落住了那边个爱迪生气让你给温西康坦不地祖土不穷水巴拉爷爱迪生提到这么过瘾的电笔呢西了不藏吗那住过的三年光给催得日年前才被记杨别就落得住有事别这也不落笔呢巴拉爷空了特多恰个样能够预备爱迪生气我有西门那么三年崔德扩建牛建七个月光热你给崔德再说了先给门里边气头坦白看了土鱼级别一大样归不于不是爱迪生罗中年的轮别个美国南擦巴塔嘎拉从我住个月光给从一边的特别危机在有人关系看了别着他崔德直接说牛个月个不地对江南土当边罗几个也没说空了这辣角色跨刚度崔德起了住个月一年年是爱迪生气吹得七星别个了美国的巨星别个路波图美国的目的巨队狂给吹得在有人面子七六百年扩张度没说是美国的国民七个三年吹得有这档爱迪生你娘都七六七不是今年爱迪生气美国的设计没多美国难了才把做没图不是爱迪生狂穷对年那就个退休也无没不谈狂罗军儿里别个听信美国的举着起对爱迪生美国的德国三年也而最突了美度起别个美国南极把子从天起光给那座的距离也而天年若不起把阴谋我应讲爱迪生给那娃提前起天为了推戏体外救了起不是爱迪生光起那座三不马虎不一年如果这么突不都几十年三不行都面具马起不阴死光给结束我给乔尔七千起别个送班那娃文班的区别得给念背着满不洗落土不扎洗送不洗爱迪生气那往文巴的曲不念送原都别最康难拼念别落七八趟狂给别这一套念别这那只认几几千年落别别这别这那用是落擦巴的曲不洗狂你落日不趟吹气日不这有一些所列了这所给别这落巴的心都高位狂给心说心愿提大人呢气数错而偏到预计三不洗爱迪生空落过了里边个数莫伊斯以陆军塔陆军安大三对千年莫伊斯陆军安大尼推通的女扎塔贴不着人物念不列住德军起切阵苍马狂都写别陆军安大数破不久前呢他虽切东切土不赢别爱迪生落居住给个数是因看的大意多伦多写别撒家背不是狂给多伦多陆军去年两个新一年贴着乔瓦主别个狂起人国东林给吹些细碎不谈人国陆军东林给吹些提年爱迪生给萨尔队谈不定不是人国东林吹些没别问了得知给不一呢人国间明白推最起给盘年天际了这娃起归呗爱迪生给提他的钱不一呢推于人不国主国的三年直接萨不洗萨尔队前行萨尔队前进可让给过去钱不是提他陆军东林钱不谈人国间的九月七日两个钱别个果然参参了你小七年年时了所便两个的洗洗起都有个爱迪生一年余不通年所便给光卡的钱与民给这么几把爱迪生了嘎不用查过洗当地光提人两个钱都没住不是接着切工给出去了一股楼爱迪生纽约的皮皮光给恰了光们干不怎么样没别光给查过洗给弱切的和儿子桑兰提马上冲不来骚我给看不点对是洗子也不是各地区爱迪生气马上捏住推着三度别问起吹着了心就切不是 퇴회소 티니 모이스 룩진 직제기 나바 교화식이라 팅식 아이디션키 마가 내주 세지기 원지 추제식 수여발 소변 신도 가와 겨네 아이디션키 소변라 직제 티리 더도 안래 렉주 체디 괴외 창강 파르투바 차구 시 송보시 소변기 람산 마자다네 렉주 체규 체바타 로치기 지수 아이디션키 렉주 체배 마감 총래 내주 세지기 추제 원수 리주 총시 아이디션기 심수 소변기 콩라 아고르 시동 삼치 디그리 삼네 데드 퇴원수 소변기 콩라 아고르 치시 나무시 디니 아이디션 콩키 사르드 제벌의 토비 용법 당부디 임부시 아이디션 콩키 무이티 마감 추제타 룩진 빠르디브제 퇴원기타 진존체 제수 아이디션키 양티 멍시토네 교뉴르 이익다르제 사르드 제벌시 아이디션 콩키 사르드 제베 나가 망루 망루 송신 무유양 신도 망부 충어지 콩기 바라기 콩라 사르드 소저시 쭈그로 치베 르와슈네 제로 책동 기기도 튼주르 다와 숨베 체주라 아이디션 콩키 사르드 소저세와티 시즈 시조이 멘로 지린 토주부지 아이디션 콩키 사르드 소저 닌주이 나라 사르드 충충시타 다와 초기 난토 사르드 첨부식 사르드 시규 인베 케랑부지 사르드 소저 디주베지 사르드 당분디 카바르 렉주 치바디 이라 렉주 마체 콩키 카바르 계급 게 튬부 마셰나 다미 추부 이미 원장 아이디션키

0: 개각기 갱함 시베 토사 조두 체교로 숭륜 갸글
1: 생활링게 참디리뒤 팅디 편중 농천년천 레콩 표개 농천키 생유로 권도 군총 시베 레제나라 체제 시베 낭 튼차자 년전 시주소 팅디 레젠기 중지긴 코난케 멍게 블라타 십시 친구난케 님은 쓰리라타 부산 좀 둘라니지
2: Xingde Ngugang Penchong Yenla Ngugang Ki Ngubyung Lakchang Gor Tungjuru Nye Dong Le Ge Penchong Da Nyamdu Buzi Towe Pege Ge Lampur Gyu Zhonggu Xingde Ngugang Penchong Yenla Ngugang
1: Tanda Ni Bijin Ki Chizu Nishu Zekji Dakda Ji

0: 이크랑게 소페아이나
1: 나어글라 탄송라시위 송체데나 담보시바드드는게 글라도다실라다 글라텐데라니람보나게 니야 그냥 그 좀바용라 군이 글라니라 고스데단다 저람도 용이 대시민드슈 잉글라
0: 네세 토첸나
1: 나어 티네세메 론데센도 삼보 캄보르슈위 조 템발라다 띵게게 조 라왕라다 조 구루라이조 나게 띵게게 센도 용다 티네 시가드르슈위 자단게 조 로사완드라다 카마이 조 지르라다 보 좀스린라다 남녀로 쇼쇼 튼둘레 스토나게 시가드 센도 용다 데스하서르슈위 나를 정말 던져 미란라 보내 미란 인다 도슴도다 저람도 용다 시민도 시주다 티네 소가도 쇼조 왕들레 보내 도슴도다 고수대다 용다 시민도 시인데 본도로 쇼위 도선남도 실라 보내 방송인다 도슴도다 저람도 용다 시민도 시주다 소게 센도 용라 보유 인라
0: 네 센라
1: 나가라 티네이나 지린도 주르 쇼위 세텔라다 사주르 쇼 챔베 세린라다 사주르 쇼위 또 덤둘라 보는 환도 사망인다 소승도다 저는 부정의 대신이 되시 주인게라데 루시지 분나 되저여다라
0: 너 초랑 소식 한 체지나이나
1: 다음에 그 정도 쉬고 좀 보시고 인게라
0: 네세 너 터치
1: 너 어게라

0: yang de xin du ya dao ya zhe yang zhe xin min du yang xu ju yin le
1: ne se
0: ben jian la zhe gu nan la gan de chen de xu yin le
1: ne se ne se
0: la se ri yo de la se wang mu la da dan de la la se zheng zhe ni me tun zu la zhe ge ru xu ge lu ge dao zhi ri la da su nan dao wa la zhe xi jian zhe la chu chu chu de zhe gu chong da la dang xi ge zhe zhe gu chong zhi ri la da sama dawang tu la sa ge shu pe sa ge chua la da chi zhong da la ding ge shu pe ding ge pe ma chuo ji la da kang ma ka la xiang qin gu de le ye de chuo gu ji li la da kong la shu men ye la e chuo gu ji li la tang sa de chen de chi li la gong bu shu pe gong bu cha ka xiang chuo gu gong bu do ji la tang jiang zi guo ji la xi de zi chuo zhuo
2: 시계를
0: 던지 창모 내매 체리 요아 다시 민주 수주 예라
1: 네셀라
0: 얘네 다게 범어 하산라 때나 루티네 요데 에 다레 죽게 돌아 놓다 야바지 넌데 다시 민주 수주 예게라
1: 네셀라
0: 아 때네 게라 구스난 거
1: 너 주된 장어 동 주란러
3: 아
1: 런 셈보 감사
3: 공감 쇼프티에 텐드라
1: 쇼우딜이 생활 쇼이나
3: 오게 스기유로 로그 추스미에 저기유로
1: 네세나 네세나 치제 집에 총무 김치 집에 송세디 우겐랑의 소피아이나
3: 중부 김치 집에 무세년부디 당고 경아 진짜 때겐 텐드라 진짜 제딜룽지 조종능의 경아 용제 제바 뒤뒤능의 겐바상라지 어떤소 비아인라
1: 응 네세
3: 나머지 파모 핀지다 핀지 용당 농지 센터 용을 비어인다
1: 네세
3: 내는 안저 연재난 게 개신의 개침이 통할라지 대래징의 용조지 내는 나지 또바 가로수 니 가니 또바 꽃이 개성지 어 두세남 다워지 어떤 줄 비어인다
1: 네세나
3: 你们想来写中国的表演了我是了我跟两个宋先生还吃着哪里呢但是中国人已经刚才就断一了那是了是了了解了中国人已经刚才写的吹汤就一了嗯
1: 控制心看不住错位但一个就要这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

0: ཡེ ལེ ཤུ བེ ཕུ རི བིན དེ ལེང གེ ཐ ཙམ ནི ས ཅོ ཁ དུ ཤུ བེ ཕུ གེ ནུང ཅིན སེམ ཧིན གེ གོང ཁམ སང ང ལི ཅེན ཚོ ཅོང བ ཚེ རེ ཅོ མ ཉི ཐི རིན གེ ལེ ཅེ ན ཁེ ན བེ ཉ ལམ ཐུ བེ གུ ཉི ས ཁེ བ ང ཝན ཏིན ཅི ལ ཐ ཏེ ཤི ཅེ བུ ལ ནམ ཉི ཅེ བེ བེ ཅེ བུ སེན གུ རོ གོ ཅུ ཐུ ཆོང སེ ཐ ཁེ ཏོང བེ ཐ ཅུ གེ ཐུ རབ ས བེ ཤིང བེ ཉམ སང ཨ ཤི བ ཐི ཡེ སེན ཧིན གེ 从西塔街东为特区拉德奇云尼当中央给东北特区开进西塔基础人路地平日间起东边结合偏用的组织级别陆区地连根开进西云拉提入塞别新松内顿起基进色西甘云因为刘谢人写字重叠电机总胸子巷木虫子堂 三香, Korchin Chungzu, Dang Jibu Yi, Rang Yunjong Dengwita, Sishung Ki, Jigur Guji Tang, Bugu Tang Tulene, Chungsi Zugun Chigur Mingne, Tabia Chudon Dundi, Rang Susu Sane Yi, Kendian Tune La Dine, Chungmi, Numar Yungbo, Lorile, Madebar, Panu Chungyuji, Nuelaya Tengene, Shigat Chungi, Dengi Zong, Chungzi Xiang,
1: 木虫族当支部书记群众来接送别革命提及森南的康中沙洲学局所内部写字重机定界中穷子乡木虫族的南西牌给这档期为村镇人不堂部内属内有不堂中不堂雅嘎尔内部尔孙吉森镇属内有让虫族的初级家政员来密协同协调也是堂不堂让乡内牌的公立基层堂让丁界中内牌的 公里丁居团结怎么约不堂让重组天长加大休闲一堂每张出家休闲个怎么约天堂当月每张休闲戏成为让重组的行走来了点呢做这个月当当结个皮客栈店比物质物配让重组中给图库夹着我让重组那把呢还将这行单独比重组席当处理呢黑马来日剧给坑里过约不堂强运呢让重组 덤리싱금기 주리 용종 콜라샤브는 다 소아마위 김장내 레슈미나 기점다 팀민기 미나 숨점 레슈토유스 로레 용급 차샤브는 티 숨주 수르락도 용기스
2: 아니 안 두잔 구두 그 제지라고 뭐라
1: 두잔라 구두 차샤브는 니동 니저 숨노라 팀장제라 고모 니동당 미리 고모 기계점 된대지 그니 티자자 좀 고셔 되어 있나 니 니동 니저 히불을 차샤브라는 팀장라 고모 직동 십계당 미장지 고르 십계 던주 점거지 다 다들 목종지 그 당 전종 의원의 제시 말하는 당연

0: ki chi gu bi wen gen ni mang zao ki chi du le ge chi gu ba le rang dang dang ge ge bi jiap jiu xiu ji wo rang chong zi dang yu xi ge ni xie xie ba ren da ge to yu ba xie ba ta deng ge ge ding yu ba xie ba deng ge ban ju pie ye la tong nang yu ba xie ba jie ge tian ji ge ku na yu la dang yu xi ge ni xie xie ba ta si su tu yan ni dang da ge ge bi ki zang u ji ge wo la ta da zi chong zi ro Legi tola ini, kaki tola tu, nubal bobi, kongtu ya mah, sesuai nama sih ini.
1: Ani tu sesi.
0: Ni tung juga lola caya, rang chongtu ni, mondu
1: chongtu rimbir bal.
0: Mondu chongtu rimbir sing jubi, cile nyamle kang tewa sih ini.
1: Ah, cile
0: nyamle. Ini ni tung, ni tu sesung lola, rang jong jong jingga, siapa betul chongtu sih. Ni tung ni tu sesi lola, mondu sihim tang tu juk. Ni tung ni tu sesi lola, mondu sihim tang tu juk. 니동 니적숨로라 먼저 시림 땅전도 다 제가 도비 미우불로 전하다 신숨길에도 부중 제가 니동 니적피서 놀래요
1: 아
0: 다 릉님은 제가 전 제수 체제보는 안에 있나 릉니기 당유 니디 있네 자기로 망조 반주 폐제 있네 자기로 제시하는 릉니기 제수 내기 돌아 심휴 다시요 신다요
1: 알로
0: 랑총적이 둘이 전중 고기 요거 때문에 주네 랑총적이 자진 망자라 용법하는 대를 찾아버려 니도 니적숨 놀라 찾으면 치자라고서 당 니도 니적시 놀라서 치자라고서 중스 레친지 랑총지 당 지부 증문에 찾아버려 랑총적이 퇴내 반조 대를 부기 전중 군다 지진기 랑총적이 퇴내 시행기 다 오자면 반조 폐지에 불러 찾아버려 뉴욕 전부 열어

0: 지 랑차 뒤네 뒤네 탈제 탄 옌캄 탈제 링네 탈제 전주 탈제 신대민의 탈제 제기 탈제가 그디 땅어 탄 멍시 지구 시직진기 추체 토로 동규 탄 집에 셰슈 찬용진기 추체 토로 동규제 조네토 송디 뒤림 진신기 체시되 마탄 총습 탈제니 장계기 총기탄 총습기 개발탄 총습 피계 돈용민부타 미당외 내륜 사회차내 탄주치 통일탄 조유지 지루니의 돈자미 이슈특송로 시즈총길 띵기종기 살샹 코진 총소로 총습 주주인기 남찬 락다당내 남찬 디난 총주 멍시 지구 주주인탄 깽캄라소 추포드윈 내차 신의 지체 뉴룹지의 공수 도유배 남탄카라 십시지는 체스머리 시즈총기 땡기종 살샹 코진총주 바산치리나기
1: 살샹 코진총주의 다둔의 총주는 체신나 교회미장 십지 숨주소로 디나는 체신나 당유미장 숨주소용하다 다두 총주는 체신나 서신무 직동자미 니규 잡지 Tene inda dazu chongzun cha xiong na ji dang ge da xing zho nyamse ji chongzun xi kong da xin yis. Da chongzun inda kyung gung zho di inda cha xiong na dazu chir jang ge alay yungbab dang, ti xin inda cha xiong na da zhokle dang, xing le dong ni gong zi yungbab dang. Da dazu chongzun cha xiong na nyamde ban zho ge nyamle gong luk soza, nyamle, piling ma nyamle soza gong zi tine xio yis. Ti bu le cha xiong na nidong jami jur gu ni inda nyamle gong di nyeri, nyamle gong di nyewi jurim na cha xiong na 진이 차기는 만족이 냠니 간이 니니 만족라 용보도 마선나 레메다 만족이 인다 강아 대진시 만족 강아시 김제 거기 됐으나 진이 차기는 대주이나 차기는 다조인다 종적으로 냠니 간 만일 공라 차기는 루지 니그저히 좀 여다 타진사 냠니 간이 니위 줄래 루지 듄게 간지 교용 거르주도 디니 부분이 차기는 루지 듄게 거르주도 메히 골라 차기는 만자라 나뉘기 돌라 차기는 페뉴 레메든지 다 인다 체크는 디분이 룩지 주피스지 강진 안유 돌로 벨레 벤이 던제지다 디니 인다 망자게 체크는 디규 룰레 동게 체크는 룩 니슈 숨주 디니야 랭강업주 죽주 디니레 룰레 도게 와다 딩산 체크는 콘데로 도가면 지다 냠리 강게 룩지 듄기 직체서 뭐다 냠리 강이 보레 체크는 망자라 벤이도 마선 레메지다 다 디부 그 레가 징게 보레 체크는 지단 체크는 만조니 컵 자고 뒤서 이나데 대인기 강제 가나스나 맨데비 뒤서라 메주 시 총주 구직다 당유 텐데게 제선 바로 망조라 강강강집니다. 디인디즘마다 로직 불에 차이나 제선도 마선나 냠레 강드루 티 갤럭즘시. 다 티 갤럭즘 니분이 차이나 망조라 곱세 잡이들 거기에서나 만족이 건집지죠. 만족 소수 가족 분은 만족이 디분의 차이나 고무 죽동라 고무 죽지지 간제 마틴데지 저기 있어. 디분의 차이나 김장라 토아이트의 차이나 로직 불에 차이나 고무 티 숨다 두노 Tini jindan chanyong ki tiri ma chimchanja gushu nyungala chayxana logic bula chayxana gomu sumdong yedya o tindegi kanji mangza luma yongba yonggo dila mangza ki chayxana tata lungyamli kanji zuni tabarala chayxana mangza ki jidangi chayxana gushu tama suna kyoyo ma loo chayla surushi ina da chongzui muda mutyu ni kanji nyamli kanji likye doje ki samla yodi dazun yinda di nipula chayxana tabju tama suna jik chayxana dazun yinda di chongzui bula chayxana num zendo soja da 대신 잡아 내는 소자 파기 내는 된데 소자 대신 기간제다 교형을 찾겠다 두다 된데기 내는 소자 대진이 덮주디라 인사기나 지당 숨점지 루시다 번지 대진에 디불을 제나 체력이 돈이야 덮주지 종주의 교형이 반조 폐지도 대진이 지다 인사기나 다주인다 찾겠나 보동기 두고 제일하든지 그 대진이라 만족도도 용보용지지다 디니 인데 다도 디부르 차기나 다 지당의 치정 용법이 싸게 불에 차기나 아니 치료기 망자 교용라 늑주 제섬으로 망자기 빠져 폐지다 망자기 강제 디부라는 무마 용법 소위 디부라 다도 인데 뉴에다 마도 레멜디라 로짐 디니도 자미 니즈비 로부르 차기나 동주 교용라 차기나 캡상 고모 티숨주라선 망자로 마 된조지 디 맞에 다 동주 인데 다도 동주 차기나 동주기 교용기 미리 찬여면 뭐 차기나 고모 튕이다 둔돈 하고 좀 생기.
2: 아 미리 찬양.
1: 어 튕이다 둔돈
2: 미리.
1: 어 로직. 대리 강제 시에디 찍는 시간 나도 종주 땅 주부기 내지기 누바당 망조 주의 차오르기 돈이 다 야결지 내리기 올라 다 종준 차견아 만유이나디 지용 강지 돌아 차견아 뱀미스부 종준 뉴바된 데지 되면서 바로 지장을 아볼 조건 게다 구자자기다 되는데 종주부로 내내매 발라 내내든데 그리지 어딘데 지 다 다주인데 종주에 불러 차견아 다 남란디 팬을 헤매는 데 찍 차견아 다 남란디 죽준 체원의 총리 다 망자기 지당찬 취도기 내주를 차견아 팀바레리라 추가라레리다 되는데 차견아 성숑기 인데 디부르 자켄 마루르 자켄 답데 디규응게 그다 두루임바 다 성숑 마루디 찌잖아 니 숨바르 자켄 다 총주 코류 디부르 자켄 겐감기 정죽다 인데 대신기 짜다 딘디답이 디니 인데 다 디부르 자켄 다 양 디니 인데 개다 버스나 다도 총주 부르 자켄 우시 다 방기 몬디데 숨점지기 양이 정체 디니 다 총주 인데 디부르 대동 디체 없래 인데 디 디마데 인데 하나 원래는 소다 찌다 필링 만냠레 칸도 다 직장 자기는 룩녀 얘기 고모 그 룩 강제 다 가장 뒤 제자락 좀씩 된대진 녀얘기다 뒤니다서는 룩이 센자 소지 내려온다 소리가 맞으면 이제 근데 지금에 뒤 책에는 다 다도 그진 통주 효용의 망자게 배지 돌아 편의도 맞아 헤매든 땅 주부기 자기는 니동자미 니휴접히 남란디 보러 자기는 다도 통주 구직이 내직이 누바 자기는 다 직장이 만유 지적이 돌아차기는 다들 종조랑이 정바줄라 정바랑 문희 돌아 하나서는 망조라 니라 니제 숨주제디 협상 고모 티 숨주점지 망자기 우마 반여다인데 곱셔야 된다 진짜 다 이제 득제 되려 차기는 다들 종조 차기는 멜리인데 향주 이주향무 니라 차기는 득제기 돌아 차기는 돌아 채원이 디니인데 지망하게 저기 두고 채워지 디니 냠레 강도 여산이지. 디니인데 가르스나 다주인데 코류기인데 송조기니 볼데 차견나 추작제기 수제고르지. 대제니인데 노루인데 직다. 디니인데 냠레 강도 센자소지기 두고 차산지. 대제인지서. 다 디부인 차견나 다인데 다주 종들 차견나 냠레 강기 세신 무 야락도지기라 차견나 무 야기이나디 제망하기이나디 대제인 돌아다 세망하기 달로 인당하기 마중과 마중 뒤에기다 묘자기다 대진이 재산고는 들에 표시다. 다 뒤쪽에는 응마색에는 미들레스 라제드고 다다 강제 라제드마고 소소로 주 용보 용이 된대 강제 배니지도. 자기는 다도 그진 총돌 자기는 다 지기니 자기는 체력단 준비 인다 신뢰 리불에 자기는 다도 투제 되기니 더둥 뒤 화지 더둥 다도 총돌한 게 집이 반조 용범니 무주니 뇌니 다 직당 총소 대매기 총소 교용기 망조기 신가대진 차선 뜹주어지다 니사견 대진이 누를 종주 신가대진다 뒤쳐야 되지는 망자대진이 알리 있는데 용법을 노조가 된다 이게 강제 다시 세미시고 두 개 돌아 세견 디니 인다 세견 안위 뒤불에 세견 나도 그진 종주 대응을 하고 비고니 다시 땅 자세는 안 미래 찬용 용법이 다시 땅 티숨 된다 파위 다시 뉴바다 마선 되지
0: 생행계 공도행계기 센초바 디니 살귀바 나원딘지라타 저시게블라 남니기 비외 저법생교루 고주토 총셉타제동의 특취기 뒤럽사베 싱베 냠상을 시바티리 내첸조종바탄 좀지바 7인조문에 탱계냉한 죄대첸세나발 터치나슈그인 나나소지메리세나 연결지요 탱계 구슈난고

0: 대야 샘날 가르유베 계제 파수 셰제 대두 잠바 대유베 미창물로 가보시다 좀 브리스 송장게 리인리아 게물로야 쳇도 가르시게 요래서는 네 변진 기란리아 고르시비니다 조종바티게 젠데 제르주 두스케데 시게 요래스 파다두 잠바 조종베 아니 체벤교 디미나 샤오다리스 고르시비니 디니니 대종다 양링리스 익착베 체벤교 디임비나 페이션리스 우선 작군의 체벤의 디임비나 진다 젠다 후제리스 돈도 진순 고베시 체벤교 디게드 수수레스나 디게 임비나 리준다 장순 마링 페이션 디게리스 내주디 리잉게 통두잠바 리잉 디임비나 카타니 미디디제 대제 가신 디시메 차데요리스 데네 숭장게 고바 충트에 디게리아 축소 셰당르 주 소수 리인리아 깨지시로 지체 디요리스 리디 카존리아 사블랭교기 군진 중이요리스 디게 수수레스나 리인다 순리 순신 셰잔 셰보 조윤 조른 두신 유호 시첸 범민 군진 후산냥 구다서 디게 디인브레스 다 디게 리디 카존르 사르든 저르베데야 덴제기 토토샴바레스 다가명신 아자유에다 리인기 능미디게리아 솔레야 아니 개블로그 섬진 나로리아 스네샴브레스 다 먹본 공어디게레 소스 웬법기 자게 도르담브레스 섬진 나로리아 아니 르제 제기리아 포고디게 천도 겸니 삼으로부터 강가 근기지제 되브레스 군진 사브디게레야 소소스 대세 강바 구지 두고 참고제브레스 야 선이가 쇠든 간리야 송장은 군진 징디게리야 방다 제르춘 다고 속도 왕리야 가르시에 열었으나 년년마 칭풍 시간에 란리야 산다지 체야기 켈린 제브디게 켄이 지메들이 단드부도 좁규 주마스 단단이 빠라가 자리야 보무지유 란 보무디 막발링이 도스크대 시에차도 잠바 송장 소스 네 토저간리야 엽진 덴지슈니 Suksama, Hosanyang Chiyomboris, Sungjang Ome, Karshig Yoresena,
1: Nebunjo, Wang India, Jacze Meb Maritele, Chungukirangi, Katicho Tugu Yomari, Nietango Wang India, Namachi Liagi, Kelly.

0: listen to those fascinating stories from the roof of the world. Let the body and mind rest for a little while.
1: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on this episode of Xizang Story. Take care and see you next time. Goodbye.
2: 坦德尼比金奇出自唐布达大事。刚刚也生就。生个那么错，连接空干啥？下面了，不不中呢。刚刚也生就年终休息。今天阿贝去接别人，将用给来接把创作家队来团创作他，将用给来接把创作家队来给我们团娘的他，我们团没给了生队级别创作拉萨错不他。
3: 然后就等会议书记王军正给村队托送些那油皮，空气。这个书记习近平给，票给来团过了那位，赶快开进他。突然三百单给票给再去，拉到团队点的前头。伢们用了桥洞塔，杨白隔壁前来，来几把创作家队级别来团卡也不着的。制作人路听着监听，团长三把组军去，来给体外忙活表个别，内送那油皮。
4: 其实中央健康科技有送给大些促进储备，让就了，看个别忙做给，一个国家贴团学员，你是怎样啊？居住区叫了最这不他，他定给一个国家拿，健康科技贴团别那团送去所处也不他，天哪，健康都是给那团专业他，龙康前面把做给那团组织，送你那团些，你在这把做给那团送，去把做给那团去。
5: 提名去帮助给那团阿姐有些，一个我家去贴团唱嘛，人贴上了，这月创业了主角了，最这有些。三个月你去漂亮江江老师一脚看呢，写到青蛙时呢，进入年冬革命，学走路，漂亮江江去，突然路边居民，南菜大白一脚，进到东边菜团呢，过出个他，面头拐边推去，进到阿边菜卷呢，你说俺人怕阴险。
6: 推出油菜，明头各有巧妙些。开始阿着，我的手归我些把位陈述看起，国强起越挖起我他。沙头沙鸡继续预备，三康村大三百天。这次决定你呢，将用给米里卡给忙做了，人民托，我一起个用些。写到青蛙时呢，陈述看起，云都呢，沙鸡南端去新竹老米塔，决定作为当给你们。
7: 三路七十六千所给七个平台，陈述他落实捐赠节实际捐给，确定南北三级电视都有一些。开始阿着，让江江去跟那边王木军进去一诉他，人民拒绝整顿过出行，他定给整顿天，明山落在老美做工吃不他，结果配送错行，江永呢王木军进去一诉他，人民怎么去处处都有。
8: 针对的，团员就你个也不是。这个冬季就给开始开展前边城市联欢班，第六大娃通过那西边班，赶忙边叫着电表车批给着新月。大娃通过那西边班，赶用给西军员去扫了一盘汤，推送不来，加上我查处跑他。记者在军委部随从冲破，过儿童局居住他，协同国家协助西进什么的。
9: 推送不来，加上警察过派完，监狱给店家又拿了，马子动车，过儿童区了举皮糖，吃东西个，估计可送什么的，推送不来，加上警察出车吧，来学给那把进来，等不进去有些。从东部说前边开始起脚说，控制拆落给吃的推过长途单呢，眼光是准的，再就去个七路东区大多等我他。
10: 天哪！拆落村干吃不着，说给吃不着，吃得不给有些。
11: 三个月开始，各级家长聚呢，写到群儿去呢。第六空去，大娃些呢，该用给家长托，我说跟着去吃，转通州酒店谈，差你顿什么天？推送不来，感觉你差给怕有些。
12: 可你二里深圳天冷不拉凉，一点冷。 开始一连去，出门休息也不行嘛，对呢？天晚来出去玩，结果碰一日及特地炸油皮。
6: Kani Yisraegi Silun Neta Nyehuyi Nalunki Chajian Chondutu. Yisraegi Gaze Guki Magdun Chajuegi Gagze Mikze Zu Jichane Chupsin Yu Jishye Yubji. Senamcho, Tiendi Gabnien Sengyu Nyeri Shucha. Shamla Digli Kune Guji Shubi Lezen Shinda Mutuni Senrona.
2: Dikarani,
3: Jong Lung Chin, Yin Chin, Yegun,
2: Egan Lung Chin Yi.
4: Zum Jung Tang, Lung Chin Dura.
8: Zum Jung Tang, Lung Chin Dura.
4: Towe Pupki, Ling Yiwe, Zum Jung Duzi, Dineki, Woma Sugli, Mar Sin Tu, Mizi Yingli, De Karachung.
10: Cha Chang, Bema Tang, Tung Bi, Zum Ri Guze, Dermudi. Sinkin trouble linkage to Nyewan Gibi Susbu
4: Zum Jung Tang, Lung Chin Dugar
10: Zum Jung Tang, Lung Chin Dugar
11: Zazan Dembe Sinkin Hinge Gong Kam Sang Tang Di Puget Lung Chin Gibi Senang Puggy Shungi Zum Kema Nima Pendo Laki Gayuki Tony Zamata Zumba Bo Bijun Kang Ne Bijun Nangwe Zum Chung Rinche Njumu Bu Shibashik Penu Ne Puget Du Pup Gurtang Zumji Yang Dunje Shuju Inbe Senshu Yupshu Tirin Tenge Ginelam Du Buyani Jumu Bu Shibe Zum Chung Gi Liu Jeba Tiin Sengelinge Nuele Zum Chung Di Zum Kema Nima Pendo La Ki Kormo Chu Du Shina Nima Pendo La Ni Jelu Chik Dong Gu Gi Dunju Tunji Lur Shigazir Gu Chungbata Pyeongchang Miri Lublin Gei Changga Gi Gei Dachu Dang Zumri Zinchane Tuenji Lu Xun Zumri Lublin Gi Xuengi Zumba Bu Xibdur Zinchating Gebar Lubchung Nangwar Pimyung Yubshi Nima Pendua La Gi Tata Pyeongchang Nyeri Cakbar Kang Du Chale Nangxin Yubda Kong Ki Cakbar Tang Tuedip Nacho To Gei Gi Tua Ne Lok Zum Tang Zum Zung So Zumri Zamchu Mangbu Pimyung Yujin Lok Zum Tang Zum Zung Chokji Gyan Kaxiexik 我其实必准能用于不是 Jumubu Shibe Zemjun Dini Jungu Sashi Chimur Gyoju Goyi Che Ji Gi Pyoji Sunanbe Tsuwe Nedan Nguysum Sejin Tu Cunxin Pyoji Mugi Gi Lewan La Tugur Chishi Zedu Dunbe Zemjun Pyudu Chungwa Shikda Tugab Sarbe Pyoji Nguyu Rinlu Gi Zamchu Kejin Shikyan Yinba Tini Bajun Jinbe Che Ji Gyaji Loba Bucho Du Pakja Hajan Sangbu Shik Tuni Zom la gawe shunji mangbu mikdu chayu la kyurdang gyurmyun shi. Siam la hengye ne pyo gi shunji zom kema nima pendo la gi geyi ki toa ne zambata. Pyono ne pyo ge du pop gyurdang zomji yang dun je shubie zom chung rinche njumu bu shibie liu geba ti senro na. Nubu denzin ki nambu nakbu du tong tang kudung kyun yu bata. Gangbar gyurda yu ling chi se cha ji kyun be ngay la Tedu Tokbu Chashi Lakbar Retumishi Kerti Ame Duntu Tsenangang Langnete Nubdenzin Ngumale Sharitu Nguse Tubu Chin Yogang Kyunkuni Ngumale Gachinki Bamsutu Lakbar Du Jurta Yurinti Koshindu Chungdu Kawar Nang Nubdenzin Kimdu Dudu Jurta Chajik Nyorose Amar Shuwa Tingma Tingyong Puchong Tzu Giba Jurta Junjur Megakhen Me La Jurta Kyunne Shabju Chabju Tini Khonzu Gomba Chundu Dargi Semdun Shi Semdun Ti Ame Jubtu Mebar Garwa Zhishi Gi Jubar Shi Nubdenzin Kimdang Chedi Logik Chinchi Yanggar Kimgur Zudu Ngama Legyang Ka Guksu Chintu Kwe Ame Kaju Du Deti Retum Jamne Ama 从没有起来了下某某学术谢谢金部扩席席给苏达提通度生计各样着了模样对吧席中没有金部长婆婆扛路边 누부덴진기 정문이 티두 신의 통화달 군일의 대디 좀잠 체격 첸도와 신두 치신 그 첸나기 깨치 윤두 코단 김찬 대월기 양타 링두치 나샤 먹모 선유 매번의 말이 규례 가루의 김기 샤 먹모 기제 나주사 엄수된 발 마연시 나 전좀 외부 가주의 자네 가루의 또 세그 말이 김찬러 교자 중원의 숭 아마 전좀 가 힌두 샘벌 교르바다 다자면 누부댄진러 큰심 대전 매창월 가와저시러 챙기 유메 수레양 좀당 뛰미두블라 계자 시제 날라신 쇼방아보르 소미 아마 전좀러 샤몽모 기버 주규 최고 뛴튜니 내주의 팀자식 용주 인바 누부댄진 키신 그 아메 링룬기 유베 아메 타르발 메동웨 칼라 작타 추경 아바 저시기 제규 양양 제산 창 망타주 동네 로시 개바치 가와 저시기 김이 텐조 아메 삼바 능신기 샘나고 텐자 메바르 콘조 샘바 상부두 콘수 코랑 아마르 샤몽모 개월 당주스 그 아마르 현두 신두치 웬디 삼루직 동두 텐자 시에네 초지유 아마 레바 책배 나와 떼네 주고 말이 삼네 카로알라 창고는 동네 때

총조르 추구츠 류르 쳔베 쾌라 데네 콘츠 김치 우추 뽑바 치삼나 디니 마루아식인데 태양 부총조르 퇴진진 쳔구 사바미나 총바르 얀네 쳔바다 김장 위와 틴츠 김장 심부산네 그 야디 쳔수 유바티니 창마야와 능신 치 군디엔기 내주식시 니마타마르 노브지 슈바나 매레 랑미투 켄탄 미키 메통켄 푸 푸총즈 미상마 직주 니투가 유탄 도점요 푸총즈르 로니에 대주니 돈좀 서께티 카야서 잠식디 로니에 마덴 공기 퇴수티낭 유탄기 칼라 담듀다 누리기 남베 켄거다 현재 투수 범위수 제수 류기 매발 콘츠 미끼 롱주 참호 잠야 마쇼로 와치 디니 김산 치무 감기 티두 로직 주네 샤베 버출라 남통외 투샤네 총수 용기 범위기 문심 체 토슈수 리바치 총길 난기 범위당 총습기 범위 수인용 가주 시바르 고아 린다 치 힌두 자와디 그 닝지보단 겐자 자신이 콘주 초에 털두기 맥빈시 수방대 닝지슈인바다 수원주 할슈인바 수김기 남암 봄을 고외 버출러 주로 퇴바 가주 내유바 유가주 명두 진유바소 레기 두윤 하장 링뷰낭 부총주 봄당 김지마추 주시조어 줄기휴 푸총주 개바촌이 창통치를 개바따라 내주당 손도 양나 최고현다 가리인중 콤바 중세를 창포로 숭내듀 창의 지회 로살기 세무텔 콘주 골고루 체내 대디 창기 강외 뇌포로 편춘 쥐리치 개바추 김찬수 뇌포로 치슈당 김찬수 뇌포로 땡기 귀리 철슈당 나가망슈 인바라 통 치슈치 로니에 코나삼니 용케니 추구추리 로니에 고추두 까르메기기 계지지비에 계이 인주니리 왜 침침치바디 콘추 로직 딱딱구유 푸총주 추구추 계지 로니에 소체 로니에기 고티를 믹세기 가부치징 로니에기 고티튀나 먹추기 로니에 인샤치바다 데무침부 유샤치바시 총변 아자 당계기 닌티치도 총주미 미신비에 내가 망부치 총변이 포초계 시가당 댐바식 인바티 단투 부자면 미치바다 김낭 성이 인증 특딩기 주어당 후창마 낙부장장시 디리며 칭아 랑르 제주 제바마세 대둔 창겐 외칠겐시 길유여징 디니 종내 용외 로니 뚱켄기 푸총주 밀라 통중 미치베 제도 남시 장무식라 칭아 푸추카르 치추 개바식시 창기의 난기 창티니 대외 무 남균 카 강양 통화를 미수베 창리엔 당부인바다 창슬 동동디 창기의 초도네 짬바드베 포르낭 룩두 세오시 자착신 무어치르 출신 지마 아시시 투요 최장다수 시 쉐괴바티니 귀루식 인중 로니 뚱켄키 책배 가 담불쯤니 토지치 시지장 매듭 총변 로중 판발 출장 강교 난월 샤미 디니 종기미 부총주 밀러 댐배 남주르 인배 총변나 부총주 밀규마식 인배 은혜 대 권발을 결대 날신 내린 낸대 슈에 좀갈 뚱칭 귀십천지도 지 경삼경삼 양양치긴 콘솔을 짜라 쥐라치 왠디 딜라 삼시 미둡켄양 유티 창통신비에 푸총주 개바틴주 몰라 차규치 총변라 최장 후삼 총라 까민년삼 순시 좀단장 세삼 뛰어난시 딘전나나 로년차지 계란래에 잠부는그리 미치기 대개 매치 창매 세계 딜딜치 총변러 총변기 냠 유대인디 무 개바추 세슈 제바 떼네 퇴매바 당자라 가디 띵기 잡든바 식당 자와라 니린 홀다 슈에
zomgar dunsa mashakbar, moka genbu soken jeba tenzor chikyu mebasu. Bingi ki kapur ki tingi denbe kusar kune yutang tuyong. Dipsuriyang ka machiwar rangja debe kusar kyaantang. Namge jale sarwe bangdian jingba teta tamche tang. Gokda tuyobe kuy kyunken ni durna

0: 내종 그라 피규르기 노정 인터넷에 단달 굉장히 센시버디니 중앙룸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르 냠자리 제시
1: 디레군의 비비니스 년주르 망고시기 제주도 년내 제배웠다나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니야후타 어리 중동 트럼프니기 년티르 카바르당니 이레라 라리아 막튼 자주 비시베고라 주도르 제유 이스라엘 년주르기 이스라엘의 투림 비리시기 계좌장리 내수배웠다나 네타니야후타 트럼프니기 조 이레라 라리아 막튼 동디 동시베고라 주도르 제유바타 빈부티 계시 어리 이레라 막튼 자주 갸르도 베지 이스라엘 어린이기 폐지를 냠징앙 카도 잡고 차시 지시해요. 제 주도님 어리 중통 트럼프이 계시 이랜기 종료를 자주 마비는 강양 매발을 교를 시 지시해요. 샌양 어린이 조르기 내주비 왔다나 문바지는 제 주도님 트럼프이 예급 대자 소비 공미조타 총도 총리 이랜라 라르양 특수 주비고를 주도를 제규인 바시 산에 대게 될수 제 주도님 이랜 착시 봉디 토림 진서비 니투 이랜탄 제비 어리초기 넘규라 야랜록디 어리초기 이랜라 막튼 자주 사바 빼미룽위 터시작유 진서바티 계시 어리라리안 이랜라 막튼 지구인람야나 자주 배워이는 서구 능구이기 어리 막튼 규노르타 대신 봉디 파르구 정신기 야랜록규 인시시에규
2: 디글레쿠네 비웬네츠 제주도님 이스라엘 시슌키 체시 사바신의 초제제 규티 제루살람 사람의 팅의 냠제게 초진의 사라스 규티 팔레스타인 유캐럭의 규격타 레트칸키 지급대 제네 유토 이스라엘의 계속마기 된제 샴조칸타 막두칸 계속 부장기 중대 칸제 사바주군 바시 하마시 세자비디 이스라엘 초기 차주티니 계제 제침탄 계신
1: 냠제제소탄 방코토 세주루니 튠비 메고르탄 지주랑고르 동토게베 튠진탄 저고 유비 메고르 칼로웨 통메 진실의 제부 더시 임바디 르비낭 토제기 초부지 되유바시 텔레니도 초기 세주업계인 메고르 칼로와타 대신 장남남도 다다비 진실의 제부 십자 용자 제규탄 지유민은 공도 제규 인시 주유
2: 디글레코네 비웨네 추 세주업계인 어리 아이다허가디 망틴허무 카마딘시르 불규첩두치급 남주니 카도도 동거쇼르네 살라룽어탄 남주 칼로와탄 레듀미나 손일레탈유바시 산에디게 년주르카시키 카도도 동거쇼르회 남주니 어리 초마키 주보록두 먹터 남주힘바시 제주바시 민가르 튼긴튼베 규진 따제시신백강 인신 민나시메충회 년주강양조르미바시
3: 공세선교련연주쇼겐바산라무라탄딘제원게이레젠게호난켄게산디이라시미미다지키만주라바라추기지미미부지키만주르부르추기지추추디지키만주추주렘바르치차도부게지주이무치이신스렘바르치미치키저양시경주체처
4: 娘州人民之晚年恩济点点杨村时期色出康时期余体民南用我期美丽抗体经济亚界党推梦古宾的中华民日期索子内色党杜秀内色日王内色介意
5: 미카리스는 롭종 칼레치라 레고 최교양 칼레치스레 양가지 소와카시치웨 미지야 닝고 매진 미유딜레 초민두세 소시
6: 케기 닝게 지세라 그 숨결이 매양 까마리진앙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회
5: 게라 류식싱아 슈베급레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기 갸체갸타 심주산규 뉴슈 쓰고기시
6: 기랑기 포위 톡세라 하오미 숨네 응아파네메 이나양 계란에 제라 약체 추설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세기 체로
5: 기랑기 소변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는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잠 가기 우유
6: 계란 미유디리 손에 제발 약교를 지지 기랑기 수비 갈에 침부기게 해.
5: 제사 먼저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배전 제비는 야고 믿어 걸래.
6: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든 비 기직만 제지. 기랑 가주 럽도 뉴버지라. 기랑 심규 팀 미주 양광미도 쇼로 왔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장 가처식이 미비유나 제닉 처지. 이는 양 북등문교를 용화지. 능구 남구지.
5: 김비유비왕키 미유디리야 튜닝디. 초부유비왕키 미유디리야 즈웨초. 지통나외왕키 미유디리야 디기디. 먼저 심포 내비왕키 미유디리야 튜닝기초.